효율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더 먹는 것보다 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끊임없이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에는 피로가 쌓이고요. 결국 신진대사의 균형마저 깨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공복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일했던 몸 안의 기관들을 잠시 쉬게 해야 다시 안정을 찾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몸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마음이 유독 힘들고 지칠 때면 혹시 내가 걱정과 고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꽉 찬 생각들을 털어내고 마음에도 적당한 공복을 허락할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생기거든요. 우리 집 가계부 건강을 위해서 함께 비우고 덜어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0: 에릭남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투표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금방 또 뵙네요.
1: 그러니까요. 네.
2: 금요일
1: 매일 만나요. 할까요?
0: 괜찮아요.
1: 좋아요.
0: 예, 열심히 하세요. 저는 한 달만 하고 갈 거예요.
1: 어디 가세요? 못 갑니다.
0: 아, 웃겨. 농담입니다. 자, 여는 말에서 우리 몸의 공복, 생각의 공복에 공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은 걱정과 고민 어떤 방법으로 덜어내는 편이신가요?
2: 저는
0: 네.
2: 잡니다.
0: 자요.
2: 네, 저는 그냥 뭔가 복잡하거나
0: 네.
2: 머리 아플 때는
0: 네.
2: 그냥 누워서 그냥 눈 감고 자요.
0: 그러면 영환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많은 편은 아니신 거예요.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으면.
1: 그렇죠. 저는 잠을 못 자거든요.
0: 그렇죠.
1: 한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0: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또?
2: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1: 이게 좀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 이게 잠을 안 자고 싶어도 잠을 자고 싶어도 이제 잠을 잘 못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난 영환이랑 대화를 합니다.
0: 아 그럼 좀 괜찮았죠. 아 해결책.
2: 아,
0: 해결책이
2: 그럼요.
0: 되는 거예요.
1: 먼저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면 저는 이제 가서 영환이랑 얘기합니다.
0: 아, 근데 어떤 생각이 이렇게 많으세요?
1: 그냥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어떠한 부분은 뭔가 명확한 딱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0: 습관처럼.
1: 네.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냥 영환 팀장님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뭐 해결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네.
2: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해결책도 없는데 계속 뭐 질문만 하니까 답변을 못 해주는 거고 그거 저는 듣다가 그만해 이제 이러면 하면 계속 얘기를 해요.

0: 저한테 계속 질문을 계속하고 그건 저는 맨날 그 피합니다 요즘에.
1: 그 아. 예를 들면 무슨 질문이 있었어요?
0: 네?
1: 예를 들면
0: 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정치, 거 막 이런 거 한 번씩 물어보고
2: 아, 그냥 걱정을 사소하시는
0: 네. 사소한 타입이에요. 맞아요.
2: 아, 오케이 오케이.
0: 왜 코인이 안 오르지? 하면서 갑자기 아. 막 고민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
2: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털어내는
0: 아.
2: 스타일.
0: 아, 아유, 맞아요. 맞아요.
2: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간이 끝나고 작가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두 분 사이 괜찮으신 건가요?
1: 저희 둘이요?
2: 네. 아~ 두 분이 같이 아, 하는 방송
0: 봤으니까.
2: 처음이었잖아요.
0: 아, 네네네.
2: 근데 엄청 친하시다고.
0: 저희의 별명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2: 뭐요?
0: 제리제리.
2: 제리제리?
0: 그러니까 저희는 톰과 제리가 아니라 제리제리. 그 누구 한 명이 당하지 않고 둘 다 아~ 그냥 공격하는.
2: 그 너무 친해서 나오는 바이브였구나.
1: 그럼요.
0: 맞아요.
2: 저는 두 분 진짜 약간 눈치 보면서 방송했어요, 지난주에.
0: 아, 아닙니다.
1: 근데 아마 저희 이거 알고 나면 네. 더 막 껴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 어, 그래서 알고 나니까 오늘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또 막 투덕투덕 하시는데 재밌더라고요.
1: 아, 네. 네,
2: 그래서 지켜봤어요.
0: 저희 캠
1: 매일 하실까요?
2: 예?
1: 매일 할까요?
2: 두 분 내일 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연일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비투와 단기 매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황선호 금감원 자본시장 회계부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4월 기준 코스피 하루 평균 회전율은 1.48%로 미국 S&P 500, 일본 니케이 지수보다 대여섯 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부원장은 단기 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거래 비용 누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 융자 잔고는 작년 27조 3천억 원에서 올해 4월 35조 7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 금액은 1,084억 원으로 작년 일평균 대비 22배 늘었고요. 황 부원장은 손실 가능성과 반대 매매 위험을 고려해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인력을 1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객실 승무원 입사 예정자 약 50명의 입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진에어는 상반기 신입 채용 최종 합격자 100명 중 50명은 이미 입사를 시켰지만 지난 11일 입사 예정이던 나머지 50명의 입사를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중동전쟁 이후 국제선 운항을 왕복 기준 1,000편가량 줄였습니다. 5월 유류 할증료 기준 싱가포르 공유 평균 가격은 2개월 전 대비 2.5배 급증했습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등은 무급휴직을 도입하면서 자구책을 내놓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항공업계에서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이물질 삼킴 사고 3건 중 2건이 영유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이며 이 중 67.6%인 2,781건이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세가 25.2%로 가장 많았고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인 56.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 384건, 완구 279건, 동전 266건 순이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로 음식 섭취 중 질식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1,196명입니다.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 조치가 중요하고요.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안 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원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채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어딜까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0: 아, 대구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10년 전에 가입한 이 보험 그대로 갖고 있어도 괜찮나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0: 아, 괜찮나.
1: 네, 오래 믿고 유지해왔던 이 보험인데 이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동안.
0: 네.
1: 그리고 또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은 그때그때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어떤 보험은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보험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에 정리가 필요한 보험, 정리를 하면 안 되는,
0: 네,
1: 유지하면 좋은 이런 보장들을 좀 함께 기준에 따라서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정리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38살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가족 담당 설계사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와 언니, 동생, 어머니랑 언니 동생 하실 정도로 워낙 진한 친분을 자랑하는 분이라 10년 전 처음 소개받았을 때부터 우리 애들 보험은 다 맡아달라며 저희 온 가족의 보험 관리를 그분께 일임했었죠. 그런데 요즘 뜨는 보험 앱을 켜보니까 제 보험의 보장 공백이 너무 크다고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설계사 이모님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2: 이모님,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보험 앱을 보니까 제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점검을 받으라고 자꾸 알림이 와서요. 이거 이모님이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3: 아이고, 영환아. 너희 엄마랑 내가 몇 년지기 친구인데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니. 그 앱에서 떠드는 건 다 광고야, 광고.
2: 아, 그런가요? 제 보험의 갱신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3: 예, 옛날 보험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모가 우리 가족 보험인데 허투루 했겠니? 그냥 이모 믿고 쭉 유지해. 그게 돈 버는 거야. 알겠지?
0: 가족 같은 이모님의 확신에 늘 아, 역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전문가분으로부터 과거 보험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다라는 따끔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 보험인데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정말 이모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보장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 건지 전문가님의 제대로 된 분석과 조언이 간절합니다. 제 보험 바구니 객관적으로 좀 탈탈 털어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10년간 한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을 믿고 맡겨왔는데 그 보장이 잘못됐다는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모님이 한 90 되셨나요?
4: 그렇죠. 목소리가 정말 오래 하신 것 같아요.
0: 아니, 보험 설계 해주실 수 있나? 막
4: 맞아요.
0: 이런
4: 생각.
0: 가능한가?
4: 이러시는데. 가능한 거죠?
1: 몰라요.

0: 아, 두 분 너무 열심히 연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대구까지 출동을 다녀오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대구까지 갔다 왔어요. 좀 멀리 갔다 오긴 했는데 네. 원래는 서울에서 오랫도록 이 거주를 좀 하시다가 이 올해 초에 이제 대구로 네. 이제 거주지를 이동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TBS 라디오를 못 듣는다는 거 아쉬운 마음에 제 방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너튜브를 통해서
0: 너튜브.
1: 저희를 보면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꾸준히 이제 저희를 청취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어제 그렇게 삭제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2: 보이는 라디오.
1: 아, 보이는, 네, 아, 맞아요.
0: 제안 팀장님이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또 사랑의 총알을
1: 쏘셨어요. 사랑의 총알, 맞아요. 예, 맞아요.
2: 보고 계시죠?
1: 보이실 거예요.
0: 근데 자. 우리 저기 그 유튜브 담당자님이 안 넘겨주시는 것 같은데.
2: 무시하고 계셔서. 보고 계시죠? 아,
0: 당신은 쏘시오. 너무
1: 웃겨. 자, 우선은 그래서 사연에서 네.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이 이 어머니께서 한 10년 전에 소개해 주셨던 이 설계사분을 통해서 그동안 쭉 관리를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과의 친분도 있고 네. 또 이제 보험이를 한 아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한 50년 이상 하신 예, 것 같으니 예.
0: 베테랑
1: 그렇죠. 그냥 믿고 보험 상담을 그냥 하고 리모델링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벌써 점검을 한 지 10년이 넘은 겁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자님처럼 지인에게 믿고 맡기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자, 일단 10년 전에는 어떻게 보장 구성을 하셨는지 살펴보죠.
2: 그 10년 전보다 이 훨씬 전에 네. 이 사연자님이 부모님께서 이제 가입하시신 보험을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는데 이 보험이 이제 CI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CI 종신보험에 실비가 함께 포함되어서 뭐 암 사망보험금 5천만 원, 뭐 거기에 뭐 암진단비 2천만 원, 뭐 급성 심근경색증 뭐 뇌출혈 2천만 원, 뭐 수술비는 최대로 하면 500만 원 받을 수 있게끔 뭐 1호종 수술비라고 하는 것들을 가입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질병이나 재해에 수술 받으면 10만 원. 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로 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약들이 구성돼서 가입을 한 보험이었는데 보험료는 약 한 15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10년 전이면은 지금 38이라고 하셨으니까 28대인데 15만 원이면 과한 보험은
2: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죠.
0: 아닌 네네네. 거죠. 네. 사망보험금이 다른 중요한 보장들보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아직 20대, 30대인데 네. 사망보험금을 더 많이 가입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0: 그렇죠.
1: 조금 아 이건 좀 비중이 높지 않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리 그래도요. 예.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 필요 여부를 떠나서 이 보장 내용만 괜찮다면 사실 이 보험의 유저법도 한데 네. 아까 저희 이재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험이 CI 보험.
0: CI
1: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0: 네. 그러니까
1: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바로 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요. 그래서 네. 중대한 경우에 암, 중대한 경우에 뇌졸중,
0: 네.
1: 중대한 경우에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0: 아, 그게 CI.
1: 네. 이렇다 보니까는 진단만 받았다고 보장 바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진단만 받아도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을 GI 보험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어요.
0: 자,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GI 보험은 뭔가요?
2: GI 보험은 이제 일반적으로
0: 아 제너럴.
2: 제너럴입니다. 맞아요, 제너럴.
0: 아, 맞아요.
2: 네. 그러니까 이 CI 보험이든 GI 보험이든 그 어쨌든 CI 보험이 먼저 나온 건데 네. 의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보험금만 갖고 있는데 환자들이 어쨌든 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중대한 경우에 막 너무 말기 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뇌 졸중인데 막 신체 장애를 남길 만큼의 뇌 졸중이 발견된 거예요. 수술을 해야 돼요.
0: 네.
2: 돈이 없는 거예요.
0: 네.
2: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다 사망보험금만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사망보험금만 가입하지 말고 이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해서 나온 게 CI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CI 보험은 그 사망보험금을 일부를 떼서 중대한 경우에 이런 질병들이 발병되면
0: 네.
2: 치료비로 쓸 수 있게 진단비로 주는 보험이 된 거죠.
0: 네.
2: 근데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의학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GI라고 해서 네. 그냥 어떤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암, 그냥 일반 뇌졸중, 뭐 일반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경우에도 진단을 받으면 그냥 보험금 나오게 해라 라고 개정된 게 GI 보험이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온 보험인 건데
2: 네.
0: 근데 10년 전에 이런 보험들이 유행이었나요? 지난주에도 그 30대 청취자님이 CI

0: CI종신보험 갖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는 2000년대. CI종신보험이 이제 교땡 생명보험, 네. 뭐 삼땡 생명보험, 네. 뭐 한땡 생명보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었다면 이제 2010년, 15년 넘어가면서 GI보험이 나오면서는 이제 GI보험이 또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죠. CI보험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거니까.
0: 네.
1: 네. 그렇지만 뭐 물론 손해보험사에서도 뭐 일반적인 질병이 진단되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슷한 종합보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0: 그 아까 2010년, 15년쯤 GI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CI 종신을 든 거잖아요. 그러면.
2: 맞아요.
0: 근데 그것도 지금 그때가 20살이었는데 20대였는데
2: 그렇죠.
0: 왜 CI를 했을까요?
2: 자, 오늘 약간 이 보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네.
2: 빠밤. 네, 감사합니다.
3: 뭐 하나 했네.
0: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2: 맞아요,
0: 봐요.
2: 맞아요.
3: 혼자 하나 할까요? 저희 나 네,
0: 그러니까 갈까요?
2: 네. 자, 제 말 집중해주세요. 네.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릴 건데 이게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왜 그때 당시 했냐. 그때 당시에도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 형태로 판매가 됐고요.
0: 네.
2: 생명보험사에서는 아까처럼 종신보험 상태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니까 이 두 구도가 약간 맞대결을 펼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이게 좋아. 손해보험사는 우리가 더 좋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0: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랑
2: 그렇죠.
0: 싸웠다.
2: 자,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을 항목마다 각각 보장을 해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냐. 열심히 돈을 내도 그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 결국 다 소멸되는 조건이고 기간이 끝나면 보장도 끝나버리잖아요.
0: 네.
2: 근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장은 이 통합으로 각각은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는 해주긴 하지만 납입기간만 잘 채우면 이 보장을 계속 받지 않아서 나중에 가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막 90이 다 됐는데 뭐 그때 가서 보험이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분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보험 해지할래. 근데 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그때까지 잘 유지만 했으면요. 돈이 불어 있어요. 원금보다 더. 많게는 뭐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막 200%, 300%까지 뿌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2: 그동안 잘 오래 유지했으니까.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종신보험을 약간 보장과 저축과 함께 묶어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 당시에도 CI 종신보험 가입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랬군요.
2: 저축과 보장을 한꺼번에.
0: 아, 그랬군요. 근데 그러다가 GI 보험으로 바꾸신 거죠?
3: 그렇죠.
0: 리모델링을 한번 하셨는데 네. 그거를 10년 동안 유지를 하신 거고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장의 크기는 뭐 암 진단비와 뇌출혈, 뭐 급성 심근경색 증 이런 진단비를 두 배로 올려서 이제 뭐 4천만 원으로 준비를 또 했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크게 보장 내용은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중대한 경우만 해주느냐 일반적인 경우도 다 해주느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좀 변경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리모델링을 그때 당시에 한 거는 잘 한 건 맞습니다.
0: 네.
3: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을 변경하지 않고 이제 그 GI보험을 쭉 갖고 온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오다 보니 현재 기준에서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만 갖고 있기에는 보장이 크기가 너무 협소한 것만 갖고 있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0: 네.
3: 네.
0: 뭐 중간중간 그래도 그분께서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하니까
3: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1호종 수술이 아니라 1,8종. 그러니까 비급여 수술은 빼고 급여 수술만 해주는 거.
0: 네.
3: 또는 3년 또는 5년 갱신형. 이렇게 갱신 주기가 짧은 보장. 이런 내용들은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2: 자, 그리고 두 번째.
0: 네.
2: 갱신형 보험은 이게 좀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가입이 되어 있다.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정리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갱신형 보험은요,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보험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만 보장을 조금 더 보충하거나 충분히 받기 위해서 약간 만들어진 보험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인상을 시킵니다.
0: 네.
2: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납부할지 말지에 결정을 해서 이 보험이 유지될지 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처음부터 무턱대고 저렴하다고 막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면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도 장기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청난 더 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0: 자,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 헷갈리시죠?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해야 할 보험의 기준 첫 번째, 암 종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한 암보험. 그리고 18종 수술보험. 이거는 급여 수술이라고 네, 하셨죠?
1: 비급여 수술은 보장 안 해줍니다.
0: 네, 그리고 짧은 주기 갱신염 보험.

0: 보험은 보장이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정리 대상이다. 두 번째, 갱신형 보험이 여러 개 겹쳐 있다면 정리 대상. 세 번째는요?
1: 세 번째는 아까랑 반대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아. 이 사망보험금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좀 추천드리는 게 좋고요. 추천드리고 또는 저축성 상품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하실 수 있는 보장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겠죠. 특히나 저축성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 그 뭐야 보험료에 대한 그 원금과 이자가 생겼을 때는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기도 하고 따라서 노후 대책 마련에도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이 장기간 납입해야 되는데 아직 한참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럼 정리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종신보험도 정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분이 유지해 오신 보험은 말씀하신 유지 조건에 해당이 됐나요?
2: 네, 맞아요. 자, 이전 담당자였던 그 나이가 많으셨던 그분께서는 10년 전에 가입한 이 종신보험이 이게 물론 보장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좀 협소하고 수술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보장의 크기도 작고 하지만 이게 또 유지만 잘하면 납입한 원금에 대한 손해를 안 볼 수 있으니까 종신보험이잖아요.
0: 네.
2: 좀 오래 유지하면 안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족한 내용은 추가로 채우는 방향으로 상담을 그동안 쭉 해오셨다고 해요.
0: 아.
2: 자,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가 됩니다. 새롭게 보험 가입하는.
0: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2: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선뜻 추가는 못하고 부족한 건 알겠고.
0: 아.
2: 그러니까 이 고민 해오다가 이제 그 세월이 지나니까 또 중간에 까먹죠.
0: 예.
2: 제가 오늘은 고민해도 그 내일이면 또 까먹은 것처럼
0: 예.
2: 10년이 지나니까 벌써 까먹고 10년 세월이 흐른 거죠.
0: 아.
2: 자, 사연자님의 성향이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다고 이 보험을 정리하고 다시 가입하면서 보험료가 낭비되고 이런 손해를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었어요.
0: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정리를 못하고 계셨던 건데 그러면 이제 사연자님 보험을 어떻게 개선해 주셨을지가 궁금하네요.
1: 네, 우선 이 사망보장에 대한 불필요한 의사를 반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최대로 낮출 수 있는 크기가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8만 원가량 줄어들었고요.
0: 네.
1: 이 줄어들어도 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2천만 원의 진단비, 뭐 1호종 수술비 500만 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었고요. 다만 부족한 암 치료 비용이나 뭐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이런 진단비들이 좀 빠져 있고 그리고 1호종 수술이 지금 현재 최대로 500만 원까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1000만 원까지 좀 보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약 11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8만 원 줄이고 11만 원이 추가됐으니까 기존보다는 3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겠죠.
0: 예전 그대로를 유지하는 플랜이 해지 환급률이 높아서였는데 해지를 했으니까 조금은 손해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2: 맞아요. 확실히 보험은 금융상품이죠.
0: 네.
2: 그러면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금융상품인 것만큼 가입하는 목적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 준비에 이제 관심을 좀 많으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도.
0: 네.
2: 근데 저희 라디오를 듣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노후에 대한 생각이 깊으세요.
0: 어디 중요하구나.
2: 네, 누구랑 만나, 왜냐면 저희 방송 항상 얘기를 해드리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그 지금까지 납입했던 이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줄였습니다. 줄였을 때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환급금이 무려 1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0: 네.
2: 이게 종신보험의 특성이에요.
0: 오.
2: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1600만 원 어떻게 활용할까 이 고민하던 중에 노후 준비를 해야겠고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갖고 있는 국민연금을 보니까 알아봤는데
0: 네.
2: 이게 보니까 수준이 한 65세부터 받는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1: 그래서 우선 작은 금액부터 좀 시작해보자 해서
0: 네.
1: 약 35만 원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어떤 수준이 이제 그 계산을 했을 때 나와서 한 65세쯤부터 매월 50만 원씩 더 받아서 지금 현재 수준은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준이지만
0: 네.
1: 여기에 50만 원을 더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플랜을 만들었더니 월에 35만 원씩 내시고 10년간 내시고 65세까지 유지를 하시면

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금을 계산해보니 원금은 4,200만 원 낸 건데 네. 65세까지 쭉 운영을 했을 때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지면 1억 400만 원까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약 250% 정도의 수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아까 1,600만 원 해지환급금으로 나왔다 했잖아요. 네. 그 1,600만 원은 사실 2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금액이에요. 근데 200만 원 정도를 지금 당장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35만 원씩 10년을 내고 65세까지 갔을 때 약 한 4,200만 원 냈지만 1억 400만 원을 돌려받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200만 원 정도 손해본 건 사실 뭐 별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실을 극복하고도 노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 플랜으로 재무 설계까지 해서 이 사연자님의 매우 만족스러운 이 상담이 진행된 그런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1: 그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의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납득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보험 해지냐 유지냐 이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잘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히 오래 유지한 보험일수록 보장 내용, 해지 환급금, 앞으로의 납입 부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오늘 배우게 됩니다. 혹시 내 보험도 오래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지금 이때 제대로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릴게요. 제이세라의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보죠. 182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에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 집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새로 전세로 들어가는 집에서도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세를 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떤 특약이나 설정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엄청 네. 꼼꼼하시네요, 이분.
1: 그러게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차근차근히. 네. 자, 우선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네.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그러니까 자가에 들었어도 내가 새 들어갈 집에 따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집을 다 한꺼번에 보장해 주진 않는 거죠.
1: 네. 각각 준비해야 됩니다.
0: 각각 집마다. 네. 네.
1: 물론 자가인 내 집에 대한 보장을 준비한 건 필수지만
0: 네.
1: 자, 그런데 그 자가를 전세를 주고 내가 또 전세로 다른 집을 가게 된 경우에 요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자, 물론 그 집에 대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또 모를까?
0: 아.
1: 네. 보통은 화재보험을 가입했는지에 대한 유무를 파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또 심지어 그렇죠. 이 화재가 났을 때 그 과실이 전세입자인 내 과실이라면 그분의 과실이면 이 화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집주인한테까지도 모두가 전부 다 본인이 보상해 줘야 돼요. 나는 그냥 집에 들어가 살았을 뿐인데.
0: 네.
1: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로 들어간 집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을 가입해두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결국에 자가이든 전세이든 화재보험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해도 될까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신호가 안 맞아서
1: 네.
0: 예, 효과음이 안 나오는 재미난 일이 있었거든요.
1: 제가 드릴게요.
0: 아니에요. 네. 오늘 이거 맞춰봐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자, 그것도 모르냐? 아, 예. 퀴즈 시간입니다. 예, 맞았습니다. 이렇게. 효과음 욕심이 있으시네요. 그쵸?
1: 맞아요. 빠밤.
0: 그럼 좋아합니다. 이제 하고 싶으실 때 아무 때나 자, 하세요. 자, 저희가 언제나.
2: 그것도 모르냐?
1: 빠밤.
2: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1: 네, 네. 하세요.
2: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 누수가 발생했어요.
0: 네.
2: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2: 갑자기요?
0: 아니, 저 지금 제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맞아요.
0: X, X.
2: X? 바로? 네. 바꿀 기회 드릴게요.
0: 아니, 안 바꿔요.
2: 진짜로?
0: 네. 아이, 진짜 틀린 줄 알았네.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집주인이 해주지 않나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가 네. 인테리어를 했어요.
0: 네.
2: 그런 경우에 누수가 생겼다. 그럼 세입자가 해야 돼요.
0: 세입자가 호수를 막 잘랐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2: 호수를 자른 것보다 이제 배관을 잘못 건든 거죠.
0: 미안해요. 미안해요.
2: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인테리어를 하다가 어쨌든 네.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하필 그 공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아랫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면
0: 네.
2: 그건 세입자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래된 배관, 오래된 어떤 노후화된

0: 이런 어떤 상태로 인해서 이렇게 아랫집에 누수가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겠죠. 네네네. 그래서 누수는 누가 살고 있느냐보다는 왜 발생하게 됐느냐 원인. 이 원인을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렇군요. 그래요. 집이 오래돼서 발생한 문제들은 당연히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자가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둘 것을 추천드리지만 가입할 때 뭐 예를 들면 전세자를 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는 그 특약도 있어요.
1: 임대인 배상 책임.
0: 네. 내가 임대를 준 이 집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배상해주겠다. 그런 임대인 배상 책임의 특약도 있고요.
1: 이거 좋다.
0: 그다음에 급배수 누출 손해라고 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1: 아까 같은 거예요?
0: 그러니까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특약이 있는데 일단 이 특약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1: 아, 그럴까요? 네. 뭘까요? 네.
2: 지금 바로 한 번에 알려가시면 안 돼요.
1: 아, 지금
2: 나도 말 좀 뛰어. 나도
1: 이거 재밌거든요, 지금.
2: 재밌죠?
1: 네, 지금 재밌거든요.
2: 자, 임대인 배상 책임 먼저 가볼게요.
1: 네.
2: 네. 자, 임대인 배상 책임은 이 특약은요, 말 그대로 임대. 예를 들어서 전세를 내준 내 집에서 누수사고 등 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 집주인이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한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배상금에서는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집에서의 누수사고를 보장해주지만, 보상해주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고 하면, 네. 임대인 배상은 내가 세준 집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에게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있죠. 세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면 집주인한테 전화하죠.
1: 네.
2: 그럼 집주인이 물어주잖아요.
1: 네.
2: 근데 이거를 임대인 배상 책임 넣어놨으면 이것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 와, 이거 되게 튼튼하겠다.
0: 네네. 그리고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특약이 있는데,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누수 사고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뭐 임대인 배상 책임까지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타인 거잖아요. 타인 거.
1: 네.
0: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 재물과 내 재산과 내 신체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급배수 누출 사고라고 하는 거는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거.
1: 네. 네.
0: 내 집에서 누출 사고가 났어요. 누수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리 집도 당연히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일배책이나 뭐 이런 임대인 배상 책임은 우리 집 수리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내 건 안 해주니까. 타인 것만 해주니까. 근데 이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특약은 우리 집에 대한 수리를 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인 배상 책임,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여기에 플러스로 급배수 누출 손해까지 같이 가입하고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 집주인분들 왜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0: 근데
1: 들어요.
0: 근데 이 급배수 누출 손해는
1: 네.
0: 보험사마다 다른데
1: 예.
0: 아파트 건축이 20년에서 30년 미만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1: 아, 오래된 아파트는 또 안 해주시고.
0: 왜냐하면 당연히 사고가 많을 거니까
1: 그건
0: 안 해주는 거죠.
1: 아, 역시. 그리고 1827번님이 전세를 준 집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물어보셨거든요.
2: 아까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1: 네.
2: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니 있어요. 정말 이건 진짜 찐으로 중요해요.
1: 네.
2: 이게 일상생활 책임배상금이라는 항목 특약은요. 어느 보험에 가입을 하냐 보면요.
1: 네.
2: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입한 종합보험이 껴있어요. 특약으로 한 줄짜리 딱 하나 있어요. 금액도 되게 싸요.
1: 네.
2: 예전에는 막 300원, 800원 했던 특약 지금 10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합보험에 낄 수 있거든요.
1: 네.
2: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장은 가능한데 주소지가 사고가 난 그 집이어야 됩니다. 내 집이. 무슨 뜻이냐.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전세 사시는 분들은 보통 2년 혹은 4년 한 번씩 옮기시잖아요.
1: 네.
2: 그렇죠? 자, 내가 분명 이번에 보험 가입할 때 다 준비했어요. 이번에 오늘. 근데 4년 뒤에 이제 만기가 돼서 저희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주소가 바뀌었죠.
1: 아, 네.
2: 보험 주소 안 바뀌었죠.
1: 네.
2: 보장이 안 돼요.
1: 아, 대박.
2: 대박이죠.
1: 네.
2: 이거 정말 모르고 보장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네.
1: 보험 주소도 바꿔놔야 된다.
0: 그러니까 일배책 주소지를 전세 내준 그 집으로 설정하라 이거죠.
2: 원한다면.
1: 네.
2: 그러니까
1: 예.
2: 이제 반대로 내가 전세가 아니라 내가 집주인이에요. 여기 살다 나왔어요.
1: 네.
2: 전세 줬죠.
1: 네.
2: 그러면 여기 주소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바꿔가지고 이 방송 듣고 헷갈려서 내가 새로 이사 간 데다 바꿔놓으면 여긴 빠지는 거예요.
1: 자, 보장받고 싶은 집의 주소를 보험에 넣어야 된다. 이거
0: 그렇죠, 맞아요.
2: 맞아요.
1: 이해했다.
0: 네. 근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예.

0: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한 연도가 네.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내준 집에 예. 일배책으로 누수를 보상하고 싶다면 네.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그렇게 할 수 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2020년 4월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꼭 따져봐야 한다라는 네.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두 번째 민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2: 네. 네.
1: 괜찮겠어요?
2: 아, 아쉽네요. 좀 할 게 많은데 나 지금.
1: 아니, 우리 팀장이 하고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2: 그럼요.
0: 저희는 먼저 갈게요.
1: 네, 저희 가고 먼저 하고 오셔요.
2: 저 먼저 나와서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우리 3319번님께서 네.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가 4월 9일에 몸에 종기가 생겨서 수술을 했고 질병 코드 번호 D239. 를 받았는데 설계사를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국외 제3자 제공 상세 동의서가 누락됐다고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요. 그래서 설계사를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자꾸 저한테로 똑같은 문자가 와서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0: 국 뭐라고요?
1: 이해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4월에
0: 종기가 생겨서
1: 수술을 네, 하셨고 했어요. 질병 코드는 네. 239.
0: 네. 23.9.
1: 네. 23.9예요? 네. 네. 네. 설계사를 통해서 접수를 했어요. 네. 근데 보험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외 네. 제3자 제공 상세 동의서가 누락됐다. 그래서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주셨는데 처음 보시는 건가 봐요, 두 분 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보험 접수를 지금 타인이 하셨다는 것 같은데.
1: 설계사분한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근데 그 타인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일단 이 접수를 누가 했는지를 뭐 보험사에서 알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같고.
1: 아, 네네.
0: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게 연락이 와요.
1: 네.
0: 그 연락처를 통해서. 그러면 그 거기 내용 안에 그 담당자 번호가 또 적혀 있습니다.
1: 네.
0: 그 접수를 받아서 이 보험금을 처리할 심사자 담당자의 번호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동일하게 받았는데
1: 예, 예.
0: 이게 도대체 무슨 뭔지 모르겠고 예. 무슨 서류를 준비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1: 네.
0: 한다면 그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1: 네.
0: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1: 네.
0: 그럼 그 설명을 듣고 담당자인 보험 설계사이 한참 만들어주신
1: 네.
0: 이분에게 소통을 하시면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안내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니까
1: 네.
0: 똑같은 문자만 여러 개 받았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3319번님 이제 계속해서 오는 문자에 담당자 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그 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를 해보셔도 좋고요. 혹시 저희에게 자세한 상담을 더 원하신다면 샵 0951로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분들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원포인트도 못하겠어요. 시간 관계상.
2: 네.
1: 끝곡 듣고 그냥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한, 정영환 팀장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끝곡은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저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 끝지점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여전히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구리 방면 정체는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전나들목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진화작업이 한창이고 이곳을 앞두고는 1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파치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지나 같은 자리로 출근을 해도 유독 어떤 사람 옆에만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힘든 이야기만 연신하는 사람, 불평과 하소연으로 자신의 감정을 슬쩍 건네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른대요. 아유, 이름만 들어도 정말 피하고 싶어지네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분명 따뜻한 일이지만 그 말을 전부 떠안다가 정작 내 마음이 지쳐버리면 안 되겠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조건 참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아끼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합천호의 폭성입니다.

홍춘의 복성으로 첫 곡은 해바라기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뭉게구름 요쪽 왼쪽에서 이광조 형님 목소리 들리네요. 양양양 기타 소리도 아주 매력있게 들리고요. 오늘 아침의 느낌 같아요. 흐느적흐느적하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 한편의 여유 좋겠습니다. 5583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추노쌤 반갑습니다. 아, 요거 한 줄이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김초복마리님께서는 반갑습니다, 함디. 아, 준호 형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해요. TBS 정성화 응원하며 한포송 출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TBS 정성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면서요, 하루하루를 기대의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3983으로, 안녕하세요, 춘우 형님.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행복한 아침 폭송 출석합니다. 어제 오후에 딸아이 어린이집 학원시키는데, 놀이터에서 어떤 포크너 한 분이 작은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타 소리와 노래소리에 홀려 한참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딸아이도 박수치며 좋아하더라고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와, 오, 매력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슬리퍼죠. 슬리퍼에 일렉트릭 기타에 옆에는 하얀 앰프 같아요. 모자 쓰시고, 아, 멋지네요. 저 뒤에 약간 보라색 꽃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좋으셨겠습니다. 263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함촌의 폭스. 오늘 날씨 화창하고 좋은데요. 요즘 취미로 뭘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기타 많이 어렵나요? 완전 초보라서요. 기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완전 잘 가르치거든요. 제 생각일까요? 배움을 받는 분들마다 다 도망가긴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자,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 지금 듣고 계시고요. 저희가 3부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죠. 3부에서는 저희가, 오늘 포크너 나오는 날이에요. 포크너 나오는 날이니까 같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오늘 함춘의 폭성 함께 얘기를 할 거고요. 3부에 대한 소개글을 어디에다 널려놨을까요? 없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2부지나 3부에서는 오늘 포크너 새로 나오는데 기타를 치는 분이 나오십니다. 기타를 치는 분이 나오시고요. 그분이 어떤 음악을 하게 될지 또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께 복수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초대해 주십시오. 아, 오늘 포크너에는 싱어송라이터 김나엄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기타를 친다는 소식까지는 전해드렸는데 어떤 음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음악이 나갔는지.

0: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도 많이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1: 언제나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전 세계 33개국으로 수출하는 블랙박스 명가 아이로드. 고마워요.

야, 김혜지 아나운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받고 싶은 선물이 막 생겨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께 노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 나는 이 노래 하리요. 그리고 오정선입니다. 마음.

TBS 라디오 함춘하의 폭성 듣고 계십니다. 아, 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피크님들과 함께하는 봄디 함춘우입니다. 아, 지금 어디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샵 0951로 한번 소식 한번 보내주십시오. 따로 또 같이와

오정선의 목소리로 두 곡 함께 했고요. 음악 나가는 동안에 달콤한 문자들 많이 왔습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아메 한잔 옆에 놓고 자그마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띠링 띠링 기타 소리 쓴 커피도 달게 하는 두 분. 멋져요. 히히. 아, 기타 소리가 티링 티링 나는구나. 저는 장장 이러는데 장장장장장장 티링 티링 티링 티링이 더 밝은데요? 맑고 좋은데요? 앞으로 기타 소리 티링 티링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백이 집사님. 4723님께서는요. 함천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어제 오후 시간 강사 일을 하러 수원에 있는 기업체. 아, 여기 유명한 기업체죠. 별세전기. 이야. 예전에 별세전기 있었을 때저 금성전기도 있었는데 어느 일본인 학생, 아 직원분이신가 보다. 일본인 학생이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에 거기에 크레온 신짱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작은 키링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잘 가르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오늘 제 자랑을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제 자랑으로 마무리하는 저를 보고 대학 과 후배는 저를 황깔때기라고 합니다. 크크크. 이런 거 자랑하셔도 돼요. 예쁘다. 이 크레온 신장이에요. 작지 않네요. 제법. 오. 괜히 부러운 거는 왜 그렇죠? 잘하셨어요. 5127님께서는 함디님 친구를 찾습니다.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용문초등학교 6회 졸업생 장철순 그리고 우상천을 찾고 싶어요. 아, 주변에 이 친구들 아는 분 계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병호입니다. 와, 친구를 찾으시니 뭔가 그리움이 강하게 밀려오시나 보다. 혹시 소식이 닿게 되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정훈희 꽃밭에서 그리고 여진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0: TBS 함춘의 라디오 함춘의 복송
1: 함춘의 라디오래 TBS가 내 거네 마음이 드러났네 죄송해요 여러분 아이 참 마음을 잘못 간쳐야 되는데 그냥 함춘의 복송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현우 PD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 거일 수도 있죠 자 두고 함께 했고요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청년 준호 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아침부터 화창한 날씨에 좋은 음악 들으면서 일하니 즐겁습니다 하셨어요. 아 예전에 정훈이님 저희 택시 손님으로 만날 때 생각납니다. 어떠셨나요? 그렇게 방송에서만 만나던 분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혹시 저를 만나게 되더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실 거죠? 저예요 일산 멋쟁이 준. 그날 운행 접죠 뭐. 하루 3193님께서는요 함춘의 어쿠스틱 기타 입문으로 뚱땅거리다가 멈춘 저의 마음과 같은 내용을 얼굴책에서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살리에르도 되지 못한 마음은 모차르트인 사람들 응원합니다 아 제가 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에 관한 이야기들 참 제 삶에 있어서 많이 비교하게 되거든요 늘 소중한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살리에르의 이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났죠. 자, 꼬냥이님께서는요. 커피 한잔딱 만들어서 앉아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커피 한잔딱 받아와서 지금 테이블에 놓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박학기의 노래 자꾸 서성이게 돼.

김춘의 복성, 변진섭의 내게 줄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까지 들었습니다. 뒤에 내게 줄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라고 뒤에서 아주 예쁜 목소리로 노래하시는 분. 작사가 박주현 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목소리가. 맞죠? 아, 박주현 씨도 정말 노래 잘하거든요. 앞서 들려드렸던 자꾸 서성이게 돼. 제가 가끔 여기 TBS 오면 화장실 앞으로 서성이고 있거든요. 마음에 들켰네. 8364님께서 여기 진짜 음악 맛집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 음악 맛집이에요. 어때? 맛은 어떠신가요? 무슨 맛인가요? 단맛? 짠맛? 신맛? 어떤 맛인지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1096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면서 감미로운 음악 들으며 좋은 방송 들으며 기분 좋게 이러고 있습니다. 수고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재밌어요. 한 2시간 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 떨고 음악 듣다 보면요. 하루의 피로가 언제 쌓였는지도 모르게 다 날아갑니다. 아침 10시부터인데 쌓일 것도 없지 않아? 진짜. 그 이후부터 쌓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6647로 안녕하십니까? 함디님. 어버이날과 결혼기념일 덕분에 꽃을 좋아하는 제가 한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이니까 커네이션도 훅 풍성하네요. 자랑해도 되겠죠? 자랑하셔야죠. 그럼 뭐 카네이션을 3개를 달고 계신 건가요? 무겁긴 하겠네. 그럼 남는 거 하나 보내주시죠. 함대님도 폭성가족들도 항상 행복하십시오. 예쁘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부럽네요. 사진 잘 찍으셨네요. 야,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로 우리 꼬냥이님께서 소중한 마음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답례 품은 못 보내드리고요. 답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문세 새벽별, 그리고 홍성민의 목소리죠. 기억날 그날이 와도.

주님의 복성 함께 오계시고요. 이문세 새벽별 그리고 홍성민의 목소리로 기억날 그날이 와도 함께 들었습니다. 일산마청의 주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정훈이님, 예전에 일산 백석동 사실 때였는데 정말 따뜻하시고 좋은 분이셨죠. 엄마하고 같이 타신 적도 있고요 하셨는데 요즘 조금 아주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유, 힘내십시오 누님. 파란파도님께서는요, 한국의 마틴 기타 춘호님 반가 반가. 고맙습니다. 야, 말씀하시니까 그 기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틴 기타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마틴이라는 브랜드요. 어릴 때 저희에게는 꿈 같은 그런 브랜드였어요. 나 꼭 성공하면은 저 기타 한번 쳐봐야지 했던 그런 꿈의 기타.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은 기타들, 하이엔드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의 기타들이 많아가지고 마틴 기타의 명성은 약간 그 기성품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대단하죠. 그 소리에 대한 질감이나. 그리고 특히 마틴 45라고 하는 그 브랜드는 35와 흡사한데요. 굳이 다른 점을 탓자면은 기타의 그 엣지 그리고 소리가 나오는 그 구멍에 자개가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 자개 값이 엄청난가 봐요. 그걸로 인해서 한 3분의 1 이상 정도 가격이 비쌌죠. 그건 마틴 45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다양한 기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마틴 기타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4723님. 아이, 함춘의 폭송 맛은 복숭아 맛. 부드럽고 달콤하고. 황도 복숭아 먹고 싶네요. 뚜껑 탁탁. 아니지. 어쿠스틱이라고 하죠. 날 것을 먹어야 되나? 아무튼 먹고 싶습니다. 유기님께서는요. 달달하기도 새콤하기도 그리고 옛 추억의 씁쓸한 다크초콜릿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함춘의 폭송. 이야, 과찬이다, 과찬. 4139님께서는요, 출첵합니다. 함춘의 폭송 아주 죽여주는 맛집이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7794로, 춘호 형님, 안녕하십니까? 진짜 음악 맛집 맞아요. 따스한 맛집이요. 신청곡 있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좋아하는 폭성만큼이나 좋더라고요. 늘 지금처럼 따뜻하게 함께 있어 주십시오. 건강히요. 알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곡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듣고 있으면 에너지도 생기고요. 우리 악뮤 그 아이들의 처음 시작했던 모습도 너무 생각나고요. 참 따뜻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아이들을 잘 키워낸 그 친구들의 부모님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멋진 부모님들이세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이 잘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입니다. 7794님이 신청하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하겠습니다.

0: 엄마, 빨리 빨리.
1: 그래, 가자. 잠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천호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성산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내부순환도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연희램프부터 홍제문터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1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대전 나들목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 마무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막힙니다.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북상주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요, 이 시대의 위대한 작사가이자 아티스트 캐롤 베이어 세이거. 캐롤 베이어 세이거의 It's the Falling in Lo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멜로디 어딘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로도 잘 알려진 곡이죠. 하지만 원작자인 캐롤 베이어 세이거의 목소리로 듣는 이 버전은 조금 더 속삭이는 듯한 아주 개인적인 고백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 곡을 들으며 그리는 풍경은 완벽하게 설계된 오후의 햇살이죠. 데이비드 포스터가 매만진 이 세련된 편곡. 아, 참고로 데이비드 포스터는 유명한 키보디스트이자 작곡자이자 편곡자이자 프로듀서이자 이렇습니다. 아, 이분이 만진 이 세련된 편곡은 언한 곡 보난 데가 없습니다. 악기들이 마치 잘 짜인 대본처럼 움직이는데 그 사이를 유영하는 그녀의 목소리 참 자유롭습니다. 그건 단지 사랑에 빠지는 것 뿐이에요. 이런 가사처럼 무언가에 푹 빠져본 기억이 언제였나 싶네요. 사랑일 수도 있고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 곡의 그루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기분 좋게 들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억지!

한편의 복성 한 플릿 시간 오늘 함께한 곡은 캐롤 베어 세이거의 It's the Falling in Love 함께했습니다. 0228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뿐인 여동생 생일입니다. 양은혜, 양은혜 생일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길 바랄게. 아유 따뜻합니다. 저도 축하드릴게요. 양은혜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도 수저 한 번을 입어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6월 11일이 개막인데요. 한국 경기, 한국 예선 경기가 체코가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멕시코와의 경기가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예선 경기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야, 이 모두 한 포송 방송하는 시간하고 겹치는데. 이때 뭐 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냥 음악 틀어놓고 같이 보죠, 여러분. 마이 앤드 맨입니다. 공항 가는 길 듣고 포크는 시작하겠습니다.

0: 꿈을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시간 포크 더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간 포크너. 지금 유튜브에서 그 TBS FM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 물론 당연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크너의 코너 참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폭송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숨어있는 뮤지션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취자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한 거죠. TBS 앱 또는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응원 멘트나 감상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포크너를 신청하면서 보내온 포크너의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음악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나엄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부터 이 시기가 불안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다만 막연히 상상하던 것과 그 시간을 실제로 살아내는 일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어딘가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채 조금은 혼란스럽고 조금은 흔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로 나가고 있고 저 역시 저만의 속도로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요 공연장과 오픈마이크를 찾아다니며 조금씩 제 노래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전히 서툴고 부족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저의 노래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포크너 신청 소식을 보게 되었고 지금의 제 이야기를 한번 남겨보고 싶어 용기 내어 시청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혼돈 속에 있는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포크너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김나엄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나엄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소개 잘했나요?
1: 네.
0: 아, 이런 사연을 보내줬군요.
1: 아, 네.
0: 그 사연 보내준 거 보면은
1: 네.
0: 그 뭔가 생각이 많았고 그리고 뭔가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인생에 오면 더 많을 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0: 실제로 보니까 미안해요. 애기 같아요. 지금 그럼 몇 살이에요?
1: 지금 24살이고요.
0: 24살인데 네. 인생의 쓴맛 단맛이 많이 느껴지던가요?
1: 나름 그래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이름이 김나엄.
1: 네.
0: 아, 저 이름이 좀 아티스트 같아요. 본명이에요?
1: 아, 네. 제가 예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 생각보다 몇 분 있으신데.
0: 아, 몇 분?
1: 많은.
0: 네.
1: 네, 있으신데. 본명이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0: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1: 한자인데.
0: 네.
1: 솔직히 말해서 까먹었어요.
0: 아, 그래요?
1: 까먹었는데.
0: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하루하루가 힘든데 본인의 이름 의미까지 어떻게 알고 지내겠어. 다음에 한번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멋있어서. 그랬습니다. 음악 전공했죠?
1: 네, 맞아요.
0: 전공이 어떤 전공이었습니까?
1: 실용음악과의 전공 싱어송라이터 전공 졸업했고요.
0: 싱어송라이터를 전공하게 되면
1: 네.
0: 어떤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1: 저희 학교는 일단 보컬적으로도 가르침 배우고 작곡적으로도 지도 받으면서 교우들이랑 계속 서로 자작곡 쓰고 소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홍세존 교수님을 네,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럼 네. 아, 그 학교겠구나 생각나는데 국제
1: 네 국제에서 대학교 다녔어요.
2: 좋은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계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작가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1: 네.
2: 음악을 늦게 시작했다고 해요.
1: 다른 학교 와서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편인 것 같아요.
2: 싱어송라이터를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전공을 택한 거잖아요.
1: 네.
2: 야, 나 저 싱어송라이터 전공 내가 해야겠어. 라는 생각은 언제 갖게 된 거예요?
1: 제가, 원래는 시작을, 실용음악 입시 시작을 보컬로 했다가,
2: 네.
1: 20살 때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인데, 19살 때까지 부산에서 입시하고, 재수를 이제 20살에서 재수를 시작했는데, 그때.
2: 아, 1년 재수했구나.
1: 삼수까지 했어요.
2: 삼수까지 했어요?
1: 네. 재수할 때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재수를 했는데, 그때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막 홍대 공연장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인디 가수분들 노래를 듣게 됐었는데,
2: 새로운 세상을 만났구나.
1: 네. 그때 이제 싱어송라이터 분들 많이 보고, 그런 경험하면서 이제,
2: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1: 네. 그런 생각 들면서 했던 것 같아요.
2: 뭐 저는 구분이 되거든요.
1: 네.
2: 보컬 전공과 싱어송라이터에 대한 그 위치가 구분이 되는데,
1: 네.
2: 본인은 굳이 이제 보컬이라는 어떤 하나의 영역과 네. 싱어송라이터라는 영역을 굳이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가능할까요? 보컬은 뭐고 싱어송라이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보컬은 이제 자신의 노래보다는 남들의 노래를 더 부른다고 치면은 싱어송라이터는 자기가 직접 곡 쓰고 한 거를 더 많이 부르지 않나.
2: 그래요.
1: 네.
2: 다른 분이 만든 곡을 한번 불러본 경험이 있어요?
1: 네, 많이 있었죠.
2: 어떻어요, 그때는? 어렵던가요? 본인이 곡을 만들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좀 다르던가요?
1: 네. 네, 그래도 좀 달랐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2: 그래요. 본인의 노래할 때가 더 기분이 좋아요?
1: 그것도 때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2: 아까 연주할 때 보니까 네. 기타로 이제 오늘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1: 네.
2: 기타를 그런데 늦게 시작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1: 아, 기타, 네.
2: 네, 기타 연주를 언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1: 기타도 이제 거의 서울 올라와서 20살 말쯤에 나서 21살 때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그전엔 기타는 어떤 존재였어요, 본인한테?
1: 제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음악을 해요.
2: 네.
1: 동생은 기타 전공인데 그냥 걔를 볼 때마다 항상 걔로 인해서 별로 기타라는 거에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2: 동생 개분 잘 계시죠? 아니 어떻게 했길래 형이 기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끔 했을까? 잘 안 가르쳐줬나 보다.
1: 아, 그쵸. 잘 안 가르쳐주게 됐고
2: 형을 집에서 좀 무시했구나.
1: 그런 것까지는 네.
2: 그랬구나.
1: 네.
2: 그러면 동생분은 기타리스트로서의 꿈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거고
1: 네.
2: 나홈 씨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이제 잘 본인이 다듬어지고 네.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네. 멋진 작곡가 겸 그리고 네. 음악가 겸 아티스트 겸 보컬리스트 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2: 음원이나 이런 건 발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아, 아직은 없고요. 이번에 올해 안에 첫 싱글 발표해보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2: 야, 그럼 오늘 저희가 한 세네 곡 정도 부탁드렸을 텐데
1: 네.
2: 곡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나 보다.
1: 아, 네. 준비되어 있었어요.
2: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함께 듣는 곡들은
1: 네.
2: 처음 발표를 어떤 공중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처음 들려주는 노래예요?
1: 네, 그런 거.
2: 예. 완전 기대가 됩니다.
1: 아,
2: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적인 장르는 뭐예요?
1: 그냥 저도 포크.
2: 포크.
1: 포크 장르 제일 좋아하고.
2: 네.
1: 네.
2: 포크의 매력은 뭔 것 같아요, 그러면?
1: 포크의 매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
2: 네.
1: 제가 포크를 처음 접하게 된 곡들을 보면은, 다들, 남들이 보기엔 어쩌면 단촐하게 기타 한 대랑 노래 목소리 이렇게 두 개로 부르는데
2: 네.
1: 이제 거기서 되게 저는 조용하지만 그래도 많이 위로를 받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2: 본인이 위로를 받았어요.
1: 네.
2: 그러면 본인이 받았던 위로의 마음을 그대로 잘 곡으로 만들어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겠다.
1: 아, 네.
2: 그래요?
1: 네, 그랬던 것
2: 그렇게 해서 곡을 쓰고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1: 네.
2: 와, 3983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나훈님. 나훈님의 이야기 들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줍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멋진 신청을 하시다니 놀라워요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문자를 보니까 우리 나훈 씨를 조금 알고 계신 분 같아요.
1: 아,
2: 왜냐하면은
1: 네.
2: 수줍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멋진 신청을 한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0: 본인 소개 이렇게 썼었나 보다. 그래요. 수줍음 많아요, 본인이. 좀.
1: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그럼 노래할 때는 그런 거 없겠다.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1: 네.
0: 말해서 못해요. 첫곡 한번 청해 드릴게요.
1: 네.
0: 첫 곡, 무슨 곡을 저희가 함께 듣도록 할까요?
1: 첫 곡은 빨래라는 제목의 자작곡이고요.
0: 곡 설명 부탁할게요.
1: 이 곡은 제가 최근에 제일 최근에 쓴 곡인데
0: 네.
1: 제가 작년 여름에 코인 세탁소에 가서 빨래를 하고 집에 왔던 적이 있어요.
0: 코인 세탁소에 가서? 네.
1: 그때 이제 이불 빨래랑 옷들을 가지고 빨래하고 집에
0: 네.
1: 와서 이제 뽀송뽀송해진 향긋한 이불에 누워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여가지고 막 깨끗하게 된 옷을 입고 나가려고
0: 예.
1: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입었던 옷이 뭔가 전에 제가 함께 친구들 놀았던 막 그랬을 때 놀았던 냄새라든지 음식 냄새라든지 아니면 이불에서 그 바람 너머로 막 날아왔던
0: 그
1: 막 바깥
0: 향기
1: 공기 냄새 그런 게 이제 그런 다 세탁 하고 나서 다
0: 네,
1: 날아갔다고 생각하니까
0: 날아갔죠.
1: 그냥 제가 한번더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사라졌다는
0: 아휴.
1: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0: 저도
1: 그냥
0: 어제 빨래 했거든요. 아니, 나니까 좋던데. 아, 그랬구나.
1: 네.
0: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요. 뭔가 상황이 향긋하고 좋아지긴 했지만, 나의 그런 추억들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로 담은 건가요?
1: 되게 미묘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써야겠다 하고 썼어요.
0: 그래요. 그럼 기타 한번 소리 내보죠.
1: 네.
0: 빨래 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빨래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 향기를 오래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예, 잘 들리세요?
1: 네, 잘 들려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나음입니다. 최근에 만든 곡이라고 하셨죠? 빨래. 향기를 그리워하며 만든 김나음의 빨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나엄 빨래였습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풋풋한 감성과 향기에 함디님이 아이 같은 나엄님한테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하는 느낌?
0: 감사합니다.
1: 함디님 어제 입은 7이닝 돌리셨지요? 어떻게 하셨지? 아, 그리고 3983님께서 덤덤한 일상도 얼마든지 소중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빨래하기가 싫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전국의 세탁소 사장님들이 싫어한다고 하시는데. 아, 노래 너무 달콤하고 좋네요.
0: 감사합니다.
1: 주위에 나훔 씨 음악을 들은 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0: 그냥 항상 다들 좋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1: 좋아요. 지금 21살에 음악을 시작을 제대로 이제 싱어송라이터 쪽으로 음악을 하시면서 본인도 다양한 어떤 경연 대회에 많이 시도를 해봤을 것 같아요.
0: 네, 많이 봤어요.
1: 입상 기록이 있나요?
0: 경연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1: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도를 안 해봤습니까?
0: 아니, 아니요. 매년마다 넣었는데, 그냥 항상 떨어졌어요.
1: 특정하게 뭐, 경연대회 이런데,
0: 네.
1: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였어요? 올라가고 싶은 데가.
0: 아무래도 유재하 경연대라는 곳에 제일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1: 그럼 거기서 나훔 씨 오라고 안 해요? 본선에?
0: 네, 안 했어요.
1: 왜, 왜? 왜?
0: 저도 모르겠어요.
1: 그래요? 그럼 거기는 영상으로 먼저 지원하나요?
0: 아, 그게 이제 지원할 때 유튜브 영상 링크랑 음원을 같이 보내는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1: 영상과 음원이 일치가 되는지 이렇게 보나 보다.
0: 방식이에요. 아, 네.
1: 근데 궁금하죠? 왜안 되는지.
0: 네.
1: 나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멋진 친구를 받아주라, 유재하. 푸른돈님께서 스물넷 마음만큼이나 수줍은 기타 소리. 역시 기타는 마틴이었나 싶은 단정함. 나도 너의 손자극이 그리워지는 봄날. 마틴 기타 가지고
0: 아,
1: 나오셨구나.
0: 네.
1: 아이, 좋아요.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죠?
0: 네.
1: 자취를 하겠네?
0: 네, 자취하고 있어요.
1: 어디 근처에서 하는 거예요?
0: 저 은평구 쪽에서 자취하고 있어가지고.
1: 학교는 그쪽이 아니죠?
0: 네, 학교는
1: 저
0: 그쪽이
1: 논현동
0: 아니고.
1: 쪽이지 않나?
0: 네.
1: 그럼 왜 그렇게 멀리 들어와서 했어요? 학교 근처면 가까울 거 아니야?
0: 아, 학교는 일단 이번에 올해 졸업하고, 네. 어쩌다 보니 여기 살게 됐어요.
1: 그럼 자취하면서 본인이 직접 음식도 만들어 먹어요? 편의점 주로 가요?
0: 제가 음식 만드는 걸 시도를 해봤었는데,
1: 네.
0: 약간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마땅치 못한 것 같아서.
1: 빨래를 하는 것만큼 음식 만드는 것도 뭔가 기존의 음식 냄새가 사라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럼 편의점 가서 주로 사 먹겠다.
0: 네, 맞아요.
1: 그럼 편의점 선배 음식인데 나보다 뭐 추천할 만한 거 없어요? 편의점 가면 주로 어떻게 뭘 취해야
0: 네.
1: 자 성공한 그런 편의점 러버가 되는 거예요?
0: 저는 일단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1: 저도요.
0: 아, 그러시면은 불닭볶음면을
1: 불닭볶음면을 사요. 그 다음에
0: 산 다음에.
1: 거기서 요즘 뭔가 제조하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0: 저돈 많을 때는 이제 치즈 넣고.
1: 치즈 넣고 좋아나 치즈 하나 살 수는 있으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0: 치즈 넣고 저도 더 돈이 있다, 여유가 있다 하면은 소세지도 좀 사가지고 넣고
1: 소시지. 그 다음에
0: 그렇게 먹는데.
1: 그럼 불닭볶음면에
0: 네.
1: 특정 브랜드 자꾸 얘기하는 사람 모르겠다. 이게 맛이 좀 중화되나요?
0: 네, 좀덜 매운 것
1: 맵고 막 고소하고 느끼하고 이게 다 올라오겠다.
0: 같아요. 네.
1: 그럼 이제 여기서 돈이 조금 부족할 때마다 하나씩 빠지는 건가? 우선순위로 그 소시지부터 빠져나가고.
0: 네, 맞아요.
1: 이렇게 먹으면 주위에서 부러워하나요?
0: 그냥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도 다 자취하고 그래서 오늘 나 불닭에 치즈랑 소시지 넣어 먹었다 하면은 아, 돈 많을 때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부러워하는 것
1: 자, 우리 청춘들 응원해 주십시오. 하긴, 가까운 일본이라는 곳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 가면은 편의점 음식이 정말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법 먹을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 현우 PD랑 저도 가끔 밑에 편의점을 털러 가긴 하거든요. 네. 갈 때마다, 야, 이건 좀, 그쪽 걸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편의점 가면 그렇게 취할 게 많진 않죠?
0: 네, 그냥 항상 같은 음식만 먹게 되는 것 같긴 해요.
1: 그래요. 자, 우리가 뭐 좋아요. 뭐 먹는 얘기 말고 자, 음악 작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제 졸업도 하고 났으면 학교에 있는 시설을 잘 사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음악 작업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요?
0: 제가 그래서 이번에 친구 두 명이랑 총 세 명이서 같이 작업실을 대여해가지고
1: 이야.
0: 쓰기로 해서
1: 보니까 1인당 얼마씩 낸다고 하는 딱 아, 이거 세 명인데?
0: 네, 세 명인데
1: 1인당 멋있게 카퍼를 팍 거칠게 한번 딱 장착했습니다. 네. 장착 다 됐나요?
0: 네, 괜찮은
1: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0: 네.
1: 오. 자, 그러면은 김나음 씨의 라이브로 두 번째 곡 청해 듣겠습니다. 비가 내리네. 누군가가 맑은 날 울고 지나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아, 그 사람의 모습을 좀 가려줄 수 있는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곡을 썼다고 하셨죠?
0: 네.
1: 나도 다음에 한번 나음 씨 앞에서 한번 울어봐야겠다. 무슨 곡을 써줄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0: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밖에 날씨 지금 어떤가요? 밖에는 화창하겠죠?
1: 네.
0: 아, 좋아요, 좋아요. 잘 들었습니다. 아니, 평생 음악 안할땐뭐 해요?
1: 누워 있어요. 누워 있거나
0: 좋네.
1: 드라마 보거나 그냥 친구들 만나거나.
0: 누워 있거나, 누워서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1: 네.
0: 드라마를 좋아해요?
1: 원래 옛날에 엄청 좋아했다가
0: 네.
1: 최근에 이제 안 보고 살다가 최근에 드라마 제목도 말해도 되는
0: 드라마 제목 말해봐요.
1: 건가요?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한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엄청
0: 네네. 제목 봤어요.
1: 네.
0: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본인한테는 고세대의 나훈
1: 아,
0: 씨의 마음에는?
1: 그냥 저는 일단은, 저도 요새 스스로 되게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0: 네.
1: 그 드라마 속에서도 주인공 분이 영화 감독 전공을
0: 네.
1: 나왔는데, 20년째 영화를 한 편도 못 집어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분도, 그 사람도 엄청 혼란스러워 하면서, 동시에, 그런 와중에도 살아내는 사람인데,
0: 네.
1: 그런 거에서 되게 공감도 많이 느끼고, 재밌어요, 그냥.
0: 그렇구나. 나훈 씨는 이제 20년 동안
1: 네.
0: 영화 한편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곡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
0: 어떤 곡 만들고 싶어요, 본인? 멋진 뮤지션이 되었다.
1: 네.
0: 사람이 김너은 막 이랬을 때 어떤 곡을 만들고 싶어요, 본인이?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1: 약간 저는 제가 힘들었을 때 있었던 일들도 말해보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일상에 되게 아무도 약간 눈치채지 못했던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해서 가사로 써서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해보고
0: 그랬군요.
1: 싶어요.
0: 본인 일상에서 느끼는
1: 네.
0: 소소한 만남, 풍경들을 곡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세 번째에 등산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1: 네.
0: 이것도 등산 가서 쓴 곡이에요, 그러면?
1: 네, 맞아요. 맞는데.
0: 그렇구나.
1: 네.
0: 등산을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 등산 가서 그냥 올라가고 정상 보고 했던 평범한 등산이었던 기억이었는데.
0: 힘들었다.
1: 네,
0: 이런 건가?
1: 근데 제가 원래 등산을 안 좋아해요. 그때도 그냥 아빠가 저희 집 본가에 근처에 산이 있는데,
0: 네.
1: 너는 한번 산을 좀 타봐야 된다
0: 네.
1: 하면서 억지로 산을 태웠던 기억이 있는데.
0: 부산 수영이 집인가 봐요?
1: 네, 맞아요.
0: 수영 그 뒤에
1: 네,
0: 녹슨산이
1: 무슨.
0: 하나 있잖아.
1: 아,
0: 약간
1: 그런가요?
0: 잘
1: 저도,
0: 모르는구나.
1: 네, 잘
0: 나보다도
1: 모르는데.
0: 모르네. 노래로 들읍시다, 그러면. 자, 세 번째 청해 듣겠습니다. 등산 김나영 라이브로 시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좋는데. 등산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드네요. 이사인님께서 와, 라이브 좋아요. 대단합니다 하셨고요. 1371님께서는 오호, 여섯 분이 아니시군요. 사상도, 시각도, 아트록 뭉쳐있는 것 같아요. 예뻐요 하셨습니다. 앱과톡사님께서는 목소리도 생각에서도 삶의 진솔함이 느껴져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유, 오늘 본인의 이야기 이 시간에 나와서 좀 했는데,
1: 네.
0: 혹시 공연 소식 있어요?
1: 아직은 예정된 건 없고요.
0: 공연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1: 네.
0: 오늘 방송 경험이 많으신가요?
1: 아니요, 한 번도 없어.
0: 처음이에요?
1: 네.
0: 오, 경험이 많은 아주 노련한 여유 있는 그런 진행과 오늘 자기 이야기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어땠어요? 본인의 이야기 잘한것 같아요?
1: 그냥 아쉬운 건 많이 있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제가 막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름 한것 같아요.
0: 잘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루시드 폴의 음악을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좀 부탁드릴 텐데,
1: 네.
0: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루시드 폴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 좀 듣지 않나요?
1: 네,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0: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루시드 폴의 커버곡?
1: 네, 아직 있다라는 제목의 곡을 준비했고요.
0: 기분 좋게 자야 될것 같아요. 2시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 네.
0: 어떠셨습니까? 좋았죠?
1: 네, 재밌었어요. 감사한
0: 아,
1: 하루였습니다.
0: 그렇습니까? 자, 나훈 씨의 끝곡 루시드 폴 커버곡 아직 있다 함께하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본 날처럼 대문극 기타 함춘호였고요. 함께 해줄 또 우리 아티스트는 김나훈 씨입니다.
1: 네.
0: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에서는 약 1시간 전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도 5차로에서 마무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작대교부터 사고지점까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월곡램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여의 상류까지 밀립니다. 당진 대전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 호계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고장차 처리 중인 부천안 일대로 3km 구간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이전에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세력이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청산해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즉각 정책실장은 경질돼야만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당 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 사후 조정 마지막 날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떠나며 취재진에 시진핑 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며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 1천 명으로 지난해 대비 7만 4천 명 늘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로 지난해 4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이후 처음 하락했습니다.

0: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 습도는 4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혜지였습니다.
1: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미래학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야, 오늘 내일도 잘 모르겠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 걸까? 그런데 훌륭한 미래학자가 되려면 언제나 오를 필요는 없다라는 유연한 마음 자세가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로막는 스트레스나 강박관념을 버려야만 미래가 더 잘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언제나 오를 수도 없는 거고 오라야 할 필요도 없다. 아, 미래학자들한테 필요하다는 이 덕목이 저한테도 은근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 오지랖 넓게 살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이런저런 마음의 짐을 늘 짊어지고 있으니까 저에게 주는 위로 같기도 합니다. 틀리면 안 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틀리면 얼른 정직하게 고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도 이따금씩 스스로에게 이런 위로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 그중에서도 즐거운 점심 홀가분한 마음으로 변상욱 씨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매주 수요일 변상욱 쇼는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와 점심에 곁들일 교양 살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또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암행하는 암행언사가 있고요. 6.3 지방선거 특집으로 준비한 민심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핫한 5개 지역구의 현재 민심을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귀 쫑긋 기울여 주시죠. 그럼 먼저 전매치로 가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점매추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오늘은 오랜만에 김상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아, 막내 예. 귀염둥이 김상아 다시 나왔습니다.
1: 막내 귀염둥이 김상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네. 점매추. 오늘 점심 대화 메뉴 첫 번째 거는 뭘까요?
2: 네, 오늘 서울이 잠깐 세계 경제 뉴스의 중심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무역 대표단이 어제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오늘이죠.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오전 베선트 장관을 접견했는데 관세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1: K-팝에서 K-드라마에서 이제 K-협상, K

0: 외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한국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1: 바깥 활동하기 딱입니다.
0: 아, 그럼 뭐. 이걸 빼먹으면 아깝지 하는 행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즐거운
1: 네.
0: 곳?
1: 그런 곳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행사 소식인데요. 먼저 이번 주가 연등회가 있습니다.
0: 아하.
1: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열리는데요. 연등 행렬은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에서 종각사거리 일대 종로 1원에서 진행되고요. 일요일에는 전통문화 마당도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랑 서울 장미축제입니다.
0: 오.
1: 15일 금요일부터 중랑 장미공원 일대에서 장미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중랑천에 따라서 형형색색의 장미를 보며 계절의 여왕 5월을 만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장미, 밤에는 연등이겠죠.
0: 영화 제목 같아. 낮에는 네. 장미, 밤에는 연등. 아, 그러면 상당히 낭만적이네요.
1: 네.
0: 이번 주 좋습니다. 점심은 도대체 뭘로 먹을까요?
1: 점심은 오늘 제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비빔밥 추천해 볼까 합니다.
0: 예.
1: 왜냐면 오늘 이슈가 딱 비빔밥이에요. 뭐 미중 협상처럼 복잡한 재료도 있고 개인정보 이슈처럼 조심히 비벼야 하는 것도 있고 축제 소식처럼 색깔 예쁜 고명도 있습니다.
0: 오호.
1: 자 여기에 고추장 한 숟갈 넣고 쓱쓱 비비면 복잡한 세상도 잠깐은 이 한 그릇 안에 정리되는 느낌이죠. 약간 끼워 맞춘 냄새가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점심은 어우러짐의 대명사 비빔밥 한 그릇 추천하고
0: 예.
1: 물러나 보겠습니다.
0: 저 요새 계속 봄동 비빔밥 많이 먹었거든요.
1: 아, 네.
0: 근데 이제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1: 네.
0: 그러면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시려면 여기 돌솥 비빔밥도 추천해 보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점심 대화민 추천 지금까지 김상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미디어의 세계를 암행 취재하는 날카롭게 비평하는 코너 이름하여 암행언사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장지웅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잘못된 보도 앞에 암행언사 출두요를 외칩니다. 언론 보도를 암행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암행언사 장지웅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월입니다. 5월. 네. 네. 이제 곧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도 다가오는데 이때 되면 우리 언론 지형이 좀 시끌벅적해질 때가 많았는데 올해도 뭐 피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5월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지만 이 언론 비평 측면에서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5.18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역사 왜곡 보도와 가짜 뉴스의 실태를 좀 짚어보려고
0: 네,
1: 합니다.
0: 오늘은 역사 왜곡 보도와 가짜 뉴스. 네. 5.18 같은 경우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왜곡이 반복된다는 거 참 씁쓸합니다. 최근에도 황당한 사례가 있었죠.
1: 예. 네. 이 극우로 전환한 일타 강사 전한길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지난 4월 2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전한길의 끝없는 억지선동 이번엔 5.18은 DJ 북한주도 내란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이 전한길 씨가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전한길 씨는 지난 4월 22일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0: 스카이데일리?
1: 네. 이 문제는 이 스카이데일리가 이미 2025년 5월에 이 해당 내용이 잘못된 허위 기사라고 인정하고 공식 사과까지 했던 매체라는 예. 점입니다.
0: 물론 이런저런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스카이데일리입니다. 네. 그 스카이데일리가 자기 잘못을 좀처럼 인정 안 하는데 인정을 하고 잘못된 기사입니다. 가짜뉴스를 저희가 내보냈네요라고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집어다가 네.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또 5.18에 꺼내들었군요.
1: 그것도 2025년 기사인 거를 2026년에 다시 가져온 셈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더 황당한 건 이 전한길 씨의 과거 발언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이었던 이 2024년 5월만 해도 본인 강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 당시에 이제 비속어를 썼었는데 예. 순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되게 강하게 예.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본인 입으로 26년간 5.18을 가르쳤

0: 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꿔버린 겁니다.
1: 예.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곡하가세라고 이제 좋은 표현으로 얘기합니다만은
0: 네.
1: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비열한 욕망을 이런 때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역사에다가.
0: 맞아요.
1: 예. 그런데 아마 이건 뭐 개인의 문제라고 치고 문제는 이것이 언론을 타고 전파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좀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져가고 있는 거 이런 건 심각하죠.
0: 네, 특히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5.18 왜곡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게 된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 1980년 당시 신군부의 보도 검열부터 시작된 이 왜곡의 역사가 이제는 디지털 알고리즘을 타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로 보면 그 심각성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네. 이 민언연과 5.18 기념재단이 공동으로 분석했던 결과가 작년 11월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포털의 자동감지 시스템이 걸러내고 있는 이 5.18 관련 왜곡 댓글은 고작 8.5%에 불과했는데요.
1: 예.
0: 반면 시민들이 직접 찾아내서 신고한 비중은 82%에 달했습니다.
1: 근데 이 포털이 나날이 발전하고 기술력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런 혐오 표현 걸러내는 데는 별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이거 뭘까요?
0: 네, 사실 손을 놓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법한 수치인데요. 예. 이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유튜브는 이 포털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2019년 12월에 KBS가 보도했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했던 영상만 200건이 넘었었습니다. 이 지금은 7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들은 사실 표현의 자유 라는 그 가치 뒤에 숨어서 수익 창출을 방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 예,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근데 또 어떤 특정 매체 댓글창이나 어떤 특정 프로그램 게시판을 가보면 뭐 희한한 얘기들, 황당한 얘기들을 또 뭐 서로 박수를 치면서 받아들이고 또 그걸 또 전파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전파한 걸 또 자랑하는 글도 있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외국의 온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매체를 이렇게 딱 규정하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1: 예.
0: 보도가 있습니다. 이 2023년 11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5.18 왜곡 혐의 댓글 1위 언론사는 조선일보라는
1: 조선일보가.
0: 기사가 있습니다. 이 민언연과 5.18 기념재단이 분석한 결과 특정 보수 매체 이 조선일보 기사 하단에 왜곡 댓글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라고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1: 예.
0: 이 언론사가 자사 기사에 달린 이 명백한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관리하지 않는 것. 이것 역시 사실 방조이고 또 공모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틀린 정보,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목이 자극적이면 댓글도 훨씬 더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은 온상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역할도 하는 뭐 그런
0: 네.
1: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참. 아, 그런데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짜 뉴스로 이제 확장되는 것들도 문제가 있죠.
0: 네, 이 왜곡의 패턴이 최근에도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0: 일단 지난 5월 11일에 연합뉴스가 보도한 경찰 원유 북 유입설 전환길 등 가짜 뉴스 유포자 10명 입건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1: 예.
0: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환길 씨 또 등장하네요.
0: 네, 또 등장했죠.
1: 어떤 겁니까 이번에?
0: 네, 이 전환길 씨를 포함한 10명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내용인데요.
1: 예.
0: 뭐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거나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이건 뭔지 아무튼 온라인상에다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런
0: 네.
1: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자, 5.18 왜곡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긁어모으고 그러면서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결집한 다음에는 이 경제 불안, 안보 불안을 이제 조장하는 또 가짜뉴스를 거기다 던져주고 이러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예. 불안을 이용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하는 구조인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기성 언론이 이것들을 받아쓰고 있는 태도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하, 예.
0: 이런 가짜뉴스 유포자들의 발언을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하거나 혹은 마치 대등한 두 의견이 충돌하는 것처럼 양비론으로 보도하면서
1: 예.
0: 이 가짜뉴스의 스피커를 계속 달아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1: 우리가 흔히 제일 걱정하던 따옴표 저널리즘이죠.
0: 네.
1: 누가 뭐라 그래서 나는 그대로 옮겨 썼을 뿐인데 뭐 언론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뭐 그 말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것도 사실.
0: 네, 맞습니다.
1: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청자들이. 근데 어떻게 이게 걸러내기 걸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0: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런 거죠. 그 수능 잘 본 학생들이 학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에이. 기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우선 이 가짜뉴스는 단순한 실수나 오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

0: 의도적으로 설계된 정치적인 선동이라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는 보도를 볼 때 이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빠진 정보는 혹시 없는가? 혹은 이 주장의 근거가 과거에 혹시 반박된 적은 없었나? 라고 예. 끊임없이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보도만 소비하다 보면 이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점도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1: 예.
0: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혼란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반드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속지 않으려면 반대편에 가서 또 살펴보고
0: 네.
1: 게시판에 모든 댓글들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비교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눈이 아프죠. 그런데 사실 민원년도 눈이 빠지게 눈이 네. 뻘게 져가지고서 모든 뉴스들을 다 다시 확인해 보고 체크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는데 외국 보도를 막으려고 아무튼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거기도
0: 네,
1: 마찬가지죠.
0: 네. 저희도 사실 그 앞서서도 언급해 드린 보도들도 있었지만 그 2015년부터 5.18 관련해서는 5.18 미디어 모니터링 사업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5.18 기념재단과 함께 포털과 유튜브를 어떻게 감시해왔고 어떤 정책 대안들을 내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6년 올해도 5.18 집중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예.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그 모든 언론들의 뉴스를 다 체크한다는 게 정말 힘든 작업이고 뼈를 깎는 노력인데
0: 네.
1: 그렇게 해서 만든 정보들입니다. 포털과 유튜브를 감시하고 있는 민원연에 들어가셔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갖다 좀 보고
0: 네,
1: 잘못된 정보를 예, 바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장지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주 앞으로. 후보자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꽤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변상욱 쇼도 선거특집 민심 읽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오피니언즈 대표를 맡고 있는 윤희용 대표와 그 다음에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할 때마다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 얘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서 조사된 건지 그 내용을 선거법의 준수를 하는 의미에서 다 읽어드려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겁니다. 자,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 노영희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되게 뭐라 그러죠? 자, 아무튼 예, 뭐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될 반찬들이 놓이면은 맛 없는 것부터 얼른 먹어 치운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처럼. 자, 5월 첫 주에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있고 정당 지지율 조사가 있는데 이 얘기부터 해야겠는데 그 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첫 주 대통령 지지율 조사 자료는 리얼미터입니다. 해당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6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실시했고 대상은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2007명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 응답률 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야 편하지 이게 찜찜하게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볼까요?
2: 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예. 잘한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평가.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59.7% 나타났고요.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35.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60% 내외에 잘한다는 비율이 있는데 요게 이제 조사 방식이 ARS 방식이에요.
0: 예.
2: 그래서 ARS 방식의 특징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쪽 진영에 충분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표집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0: 고관여층 뭐 이런 건가요?
2: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 반대쪽 진영을 비토하는 정서들 좀 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비율도 제법 나오고 그러니까 잘한다는 비율도 아주 높게 나오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0: 예.
2: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는 중도 중간층도 많이 표집돼서 그런 조사들에서는 60% 중반대 나오는 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요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같이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추이가.
2: 예, 요 조사는 날짜가 약간 다른데요. 예. 대통령 평가랑 5월 7일부터 8일 이틀간 이제 실시되었습니다. 예, 다른 이제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데요.
0: 예.
2: 이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48.7%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9%였습니다.
0: 30.9. 예.
2: 예. 그래서 약 18% 포인트 내외에 이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아무튼 이것도 자세히 마저 얘기를 드리면 응답률은 3.7%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리얼미터 겁니다. 이것도 근데 영남권의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뭐 낮은 수치를 보이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그 격차를 살짝 보니까 보수 결집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3: 그럼요.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그 내가 보수를 더 지지하느냐 혹은 내가 보수 성향이냐 내가 진보적인 성향이냐 뭐 진보 쪽을 좀 더 나는 좋아하느냐 이거는요. 학습이나 이런 것도 조금 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DNA에 이미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나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나는 뭐 조금 그러니까 중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향에 맞춰 가지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하고 보수적인 사람의 성향은 조금 다르게
0: 예.
3: 진보적인 사람은 좀 더 열려 있기도 하고 좀 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이 문턱이 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은 저쪽 사람이 좀 잘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지지해왔던 이 집단에 대해서 충성하기보다는 예.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옳고 이게 좀 그쪽으로 가는 게 당위가 맞다 이렇게 하면 그쪽을 또 지지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내 쪽이 좀 더 도덕적으로 내 생각보다 좀 못 미친다 그러면 이 내 쪽을 조금 더 강하게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너는 남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야 막 이제 이게 조금 더 강화돼요 이제 성향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는 그 기존의 정통 보수인 국민의힘이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쪽 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전부 다 좀 문제였다고 생각하면서도
0: 예.
3: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도적인 성향이 있는 합리적인 성향 가진 사람이 아예 그냥 좀 이탈해서 좀 진보 쪽으로 좀 돌리려고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찐 보수나 찐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냥 뭉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점점 선거가 다가올수록 예. 결집할 수밖에 없다.
0: 예. 되게 보면 보수가 좀 빨리 결집을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보보다는 어떨 때는.
2: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진보 성향층들은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 대통령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당 지지율도 매우 이제 높은 것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이제 높은 상황인데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을 지지하지만 또는 보수 성향이지만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만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층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되는 반면 선거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니까 예. 그걸 확인하게 하는데 그걸 투표 의지라고도 부릅니다.
0: 투표 의지. 예.
2: 그런데 과거에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은 고 연령대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투표 의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진보 성향층에 비해서 보수층의 투표 의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는 현상은 진보 성향층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수 성향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비해서 투표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보층의 투표 의지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 보수 성향층 또는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 적극성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예. 과거의 양상과는 달리 그동안 겪은 큰 사건들,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또 양상이 옛날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군요.
2: 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축조심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대구부터 가봐야겠습니다. 대구. 일단 여론조사부터 한번 읽어보고 요것은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와 리서치 랩이 지난 5일, 6일 이틀간 대구에서 역시 18세 이상 유권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건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이 11.3%입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되는데 자 JTBC 의뢰로 한 조사 보니까 김부겸 40, 추경호 41. 와, 이렇게 나왔네요.
2: 네. 그 이제 격차가 좀 많이 컸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0: 예.
2: 그런데 격차가 이제 좁혀져서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또는 이제 팽팽한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2: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에서 격차 컸던 때는 김부겸 후보가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당시에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0: 예.
2: 이른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많이 표출이 되면서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과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이 되고 교통정리가 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좀 잦아든 측면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를
0: 네.
2: 없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걸 보고 많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그것은 최근과 비교했을 때 그렇고 평소에 뭐 1년 전, 2년 전 평소에 이 대구 상황과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렇게 양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은 이 자체가 사실은 또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예. 최근 효과라고 해서 최근 거와 비교하는 특성들이 있어서
0: 예.
2: 지금은 많이 이제 뭐 민주당이나 여당 후보가 어려워지고 국민의힘 상당히 유리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자체도 상당한 이제 대구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또 변호사께서는 대구 지금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한 3주 정도 전에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지는 않고요.
0: 예.
3: 다만 이제 그 예컨대 그 당시에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한 몇 개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돌출변서 내지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네. 좀 안 그래도 뭔가 좀 진보보다는 보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주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네. 오히려 봐라.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오히려 편안하게 그동안에 내가 이제 조금 나무라고 있었던 그 보수를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0: 예.
3: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서가 앞으로 이제 물론 김부겸 후보가 얼마나 이쪽 정서를 잘 활용해서 그들에게 소구하느냐에 달려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계속해서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김부겸 후보가 워낙 그 동네에서 오래 있었긴 했지만 이쪽의 정서는 무조건 대구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우리 쪽이다 이제 이 정서가 원래 강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그 윤석열이나 이 비상경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보여주는 지리멸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좀 실망을 했었던 분들이 중간에 회초리를 반짝 들었지요. 근데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점점 이제 혼내주고 싶었던 마음은 조금 사라지고 아, 그래도 내가 조금 좀 따둑따둑거리고 내가 좀 이 사람들을 조금 내 편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너무 민주당이 지금 막 나간다. 민주당한테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또 슬슬 고개를 든단 말이죠.
0: 예.
3: 그러다 보면 점점 결집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장종혁 대표라든가 이런 지도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0: 애매한.
3: 예, 조금 부동층들이 아직까지 마음 못 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0: 예.
3: 요 분들을 얼마나 김부겸 전 총리가 끌어오느냐. 아, 그리고 실제 이 사이에 숨어있는 샤이 보수 얘기하지만 저는 샤이 진보가 이 속에 숨어있다고
0: 샤이
3: 봅니다.
0: 샤이 진보도 있을 것이다.
3: 예, 예. 그래서 이 샤이 진보들이 얼마나 나중에 뒷심을 발휘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대구에는 샤이 진보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0: 그런데 지금 노 변호사 얘기 중에 잠깐 등장했습니다만은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서는 김부겸 후보가 오히려 야 이거 대구에서는 진짜 악재입니다.
1: 그렇죠. 악재죠.
0: 보수 결집을 네. 확 그냥 끌어올리는 네. 소재가 되는데 좀 신중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죠. 아, 왜 꼭 선거 전에 시작을 했을까? 선거 끝나거나 하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효과가 진짜 이렇게 클까요? 대구에서?
1: 저는 이거는 뭐 어차피 그들이 무슨 식으로든지 간에 결집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라는 포인트가 필요했는데 그 포인트 용으로 사실은 이걸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소재였다고 보고 이게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 이 보수들이 결집하는 뭔가를 찾아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거 안 한다. 저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슈화 시켜야지만 예, 성공하니까 그렇죠. 계속 이슈화를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이거가 그렇게 아주 막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잘했죠. 왜냐하면 이 얘기 딱 나오자마자부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대구 시민들이 느낄 마음을 먼저 딱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왜 이렇게 시기도 안 맞게 이렇게 어리석게 먼저 나왔느냐. 이건 민주당 내부 문제다.
0: 내부 문제다.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예. 이제 일종의 뗄감 같은 역할을 뗄감. 하는 것이죠. 이제 보수층들의 어쨌든 견제 심리는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수준의 이제 보수층들은 있고 또 영남은 특히 이제 그 비중이 많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표출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견제 심리가. 견제 심리는 있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그릇 자체가 사실상 깨져 있는 상황이어서 예. 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논란이 보수층들에게 어쨌든 의사표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자극과 명분이 예. 되면서 일종의 뗄감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인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유예가 됐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쟁점화하려고 하는 시도 또 여당에서는 그것을 또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제 캠페인의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대구 따지고 보면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서울시도 좀 봐야 되겠네요. 서울 급합니다. 서울시 거는 한국경제신문 거를 잠깐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는 SBS의 의뢰로 입소스가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했고 8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입니다. 물론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보니까 JTBC의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것도 있고 대구 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이건 지난번 거죠. 그렇고 자 서울시 걸 봐야겠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41, 오세훈 34 뭐 조사마다 달라집니다만은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네. 그렇습니다. 뭐 15% 이상 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여전히 뭐 두 자릿수 격차난 조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조사들은 이제 한 자릿수에 격차나는 경우들도 최근에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 이전과 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이제 그렇게 와해돼 있거나 느슨해져 있던 보수층들이 보수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에게 지지 표출이 모아지느냐 어느 정도 모아지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이거든요.
0: 예.
2: 그것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서 일정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로 볼 여지가 있겠고요. 추가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격차가 이제 막판에 가서 좀 좁혀질 것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0: 예.
2: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5개의 서울시에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단독으로 50%를 넘은 곳은 10곳밖에 없어요. 지난 대선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구도가 잡혀져서 치러진 선거가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들이 합하면 더 많은 이제 15개에서는 우세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투표율이 이제 80%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서울시만의 유권자들의 특수성이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0: 예.
2: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최근 7, 8년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차적으로 4, 50대 등 많은 진보 성향을 지닌 분들이 경기도로 이주를 해 감으로써 경기도에선 4, 50대 진보 성향층이 인구 구조로 봤을 때 매우 뾰족한 형태입니다. 서울은 20대부터 70대의 인구 구성

0: 비율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60, 70대의 보수성향층 비중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남아있는 서울시의 40, 50대 중에서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3, 4억 있던 자산이 어느 순간 15억, 20억 자산이 된 거예요. 사회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우 민감하고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실리적인 차원의 투표를 하고 그래서 나온 용어가 한강벨트입니다.
1: 한강 벨트.
0: 한강벨트는 한강 주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벨트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선거에 사실은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있고 지금 현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를 이제 사실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욱더 쟁점화가 되면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어쨌든 쟁점화되는 걸 최소한으로 막으면 이제 민주당 후보 정원 후보의 우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요 전선에서 선거가 이제 전개될 가능성 그것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지금 말씀 중에 이슈들, 부동산 관련 이슈들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필 또 이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됐습니다. 이것도 공방을 격화시키는데 뭔가 키가 되겠나요?
2: 근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뭐 옛날부터 예정돼 있던 거라서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1가구 1주택을 똘똘한 한 채로 몰으라고 그동안 한 10년 동안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몰았더니 이제는 또 비거주 하는 집에다가는 장특공을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또 이제 이 사람들을 화를 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기본적인 이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의 베이스가 있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그러죠. 내가 집값을 올렸어? 내가 뭘 했어? 내가 어차피 이집 팔고 저기 가려고 하더라도 그 집값은 똑같은데 그러면 나는 내가 여기에서 괜히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늘어나는 세금만 나한테 물게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갑자기 10억이 뛰어가지고 내가 양도소득세를 10억을 내야 된다. 그런데 장특공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세금 같은 거다 떼고 보니까 뭐 3, 4억밖에 안 되더라.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올리는 거야?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
1: 그렇죠.
2: 내가 뭘 잘못했어? 이제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점점 이 정부가 너무 이쪽 사람들을 되게 홀대하고 너무 나쁜 사람을 만드는구나. 이제 이 기본적인 마음이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도대체 못 믿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정원호라는 사람이 오세훈하고 사실은 그 중간에 자기 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층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1: 겹치는
2: 예, 예를 들면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었을 때는 박주민과 오세훈은 완전히 이게 달라요. 근데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상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뭐 강남 4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조금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소구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성동구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발전시켜오고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반드시 오세훈한테만 해야지만 이내 부동산 관련해서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정원호는 분명히 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잘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있거든요.
1: 민주당도 정원 후보한테 그런 걸
2: 그렇죠.
1: 기대하는
2: 그러니까
1: 거겠죠.
2: 정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이제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결정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고 싶었던 마음을 처리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이 경향은 조금 더 줄어드는 마음 그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원 후보가 당선되는 것 자체를 맞게하거나 이렇게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계속 추세가 그리로는 가겠지만 뒤집을 정도의 힘은 아닐 것이다. 자, KTX 타고 빨리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는 부산 MBC 걸 보면 부산 MBC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했군요. 5월 1일, 2일. 그 다음에, 역시 뭐,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100% 방식입니다. 응답률 6.9%,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누가 부산시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전재수 후보 46.9, 박형준 후보 40.7. 그 다음에 뭐 정의한 후보도 2.0 정도 나와 있다고 돼 있네요. 자, 부산 판세 어떻습니까?

0: 부산도 이제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보수 성향층들이 이제 보수 후보, 보수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표출을 조금씩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새들이 보여지면서
1: 예.
0: 후보 간의 이제 격차가 영남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그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전재수 후보의 이제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보시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뭐 40% 후반대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투표로 감안해서 봤을 때 뭐 절반 수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우위가 있던 지역에서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상당히 이제 선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 할 수가 있고 보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답답한 상황이죠. 좁혀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이제 보수층들의 이런 결집 현상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보수 정당 후보에게로 이동시키는 작업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뭐 격차 여부는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자, 근데 부산은 지금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이 북구 갑 보선이 또 흥미진진합니다. 여기는 숫자 생략하겠습니다. 아,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를 잡으려면 박민식, 한동훈 두 사람의 단일화가 있으면 간단한 문제 같은데 단일화 되겠습니까?
2: 우선 그 앞에 잠깐만 내가 말씀드리면요. 예. 아까 서울시장 후보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원 후보가 41% 나오고 오세훈 후보가 34% 나왔을 때 둘의 차이가 7%였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전재수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하고 둘의 그 차이가 났을 때는 둘의 차이가 6.2%예요. 사실 차이 자체로는 아주 비슷비슷해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도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호 쪽으로 조금 날 것 같은데 부산은 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팍 들거든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 40%대라고 하는 거하고 이 부산이라고 하는 특성이 이제 합쳐져서 우리들의 판단할 때 이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좀 전에 금방 질문하셨던 한동훈, 그다음에 하정우, 박민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색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시장 선거하고 보궐 선거하고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 시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해석하기가 조금 복잡해지고 변수가 생겨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것이 사실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뭐 수치는 안 말하신다고 하셨지만은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간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격차가 하나도 안 났다가 또 격차가 오히려 뒤집어졌다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널뛰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SBS에서 뭐 의뢰해가지고 했었던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 매우 좋게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왜 그러냐 했더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일부러 한동훈 후보 쪽에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1: 한다면?
2: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게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KBS에서 의뢰해서 나온 거에 따르게 되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전화 면접을 했고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전화 면접을 했고 그다음에 무소속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30% 넘게 나왔다 막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1: 무소속이라고 표기를 안 돼 있고
2: 한동훈 아니 무소속이라고 표기하면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국민의힘이라는 걸 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엄청 올라가고 차라리 박민식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밖에 사실 이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표는 아니었었으니까 오히려 이게 박민식 후보에게 더 안 좋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국민의힘 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가 매우 중요한 변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 것은 아직은 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양자 대결을 바꿨더니 또 조금 달라지더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널뛰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둘 간의 단일화를 못 이루게 하는
1: 예.
2: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자기가 1등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쪽으로 단일화 아니면 난 안 해라고 할 거고 박민식 후보도 봐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조직이 끼어드니까 결국 내가 이기잖아. 나 절대 너한테 단일화 안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2: 그래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간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주고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는 자기 갈 길을 계속 잘 가고 정청래 대표 여기 끼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1: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0: 이제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하정우 후보는 이제 초반에 비해서 예. 초반에 이제 진보층들 충분하게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이 있었는데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0: 과의 뭐 이른바 콜라보를 좀 하면서 개선되는
1: 올라가겠지.
0: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조사들의 특성 중에 하나고요. 또한 가지는 보수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의 이제 지지율의 높고 낮음 현상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경력을 표기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나타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두 명의 후보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이제 우위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결과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수에서도 한50% 정도, 죄송합니다. 50% 정도를 이제 나눠 가는 형국이거든요. 진보층의 표와 보수표의 분은 사실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추풍역난을 못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원주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개 차로가 통제되다 보니까 뒤로 만종분기점 부근부터 4km 구간 서 있다 시피한 정체인데요. 미리 다른 도로를 우회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이 한창이라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우린 쉽게 실패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포스트잇인데요. 원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너무 쉽게 떨어지는 바람에 실패작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약한 접착력 덕분에 붙였다 떼기 쉬운 메모지가 만들어졌고 전 세계인이 쓰는 아이디어 상품이 됐죠. 뽁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벽면 장식재로 개발이 됐지만 외면받았고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완충 포장재가 됐죠. 이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자 마중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낼 경제정보 나눠드릴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오늘 첫 곡은 이무진의 살다 보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느낌이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보죠. 돈 걱정 없는 특별구역 머니특별시 재무 전문가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아, 오늘 뭔가 상큼합니다. 아, 뭐죠? 오늘 약간 뭔가 인사부터 상큼한데요.
1: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좀 텐션을 올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0: 맞아요.
1: 상큼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진짜 조금 덥다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더라고요.
1: 그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일이 있어서 바닷가 근처를 갔었거든요.
0: 오.
1: 근데 벌써 바닷가에 몸을 담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아, 너무 좋겠다. 부산, 그쵸?
1: 네,
0: 아,
1: 맞습니다.
0: 정말. 부산에서 일찍부터 올라와 주셨을 텐데, 요즘 SNS 보면 부산 사투리가 엄청 인기예요. 알고 계세요?
1: 네, 그 보면서도, 저게 부산 사투리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컨텐츠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막 많이들 따라하시고 또 이제 뭐 경기 사투리, 부산 사투리 어떤 게 어느 지역 건지 맞춰보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두 분은 딱 들었을 때 뭐가 그렇게 다르던가요?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1: 이게 사실 사투리라는 게 이제 집안마다 쓰는 좀 단어들도 다르고 이제 어투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면 뭐밥못 나.
0: 밥못 나.
1: 네, 밥못 나.
0: 밥못 나.
1: 몇이고, 몇이고, 뭐이 차이 정도라고
0: 지금
1: 보시면
0: 뭐가 차이가
1: 되는데,
0: 있었던 거죠?
1: 네.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제 경상도 이외에 계신 분들은, 저그 말이 그 말인데,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0: 경상도.
1: 네.
0: 경상도.
1: 네.
0: 부산. 아,
1: 네.
0: 경상도랑 부산이랑 달라요, 또?
1: 뭐, 비슷비슷한데, 좀 약간 그 억양이나 악센트가
0: 네.
1: 다른 경우가 꽤 많죠.
0: 아, 부산만.
1: 네, 맞아요.
0: 경북, 경남도 아니고.
1: 그렇죠. 보통 경남은 이제 뭐, 밤문나라고 하면
0: 밤문나.
1: 경북은 뭐, 밤문나. 뭐, 이렇죠.
0: 밤문나.
1: 네, 똑같죠, 뭐.
0: 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2: 뭐, 그 콘텐츠 보면 좀
0: 네.
2: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사장님을 부를 때, 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0: 요, 예?
2: 네네네. 그 부산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많이 한것 같고요. 근데 그건 차이가 있어요. 경기도 사람 표준어 쓰는 분들이 일부러 사투리를 쓰는 것과
0: 네.
2: 이 경기도, 그 경상도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표준어를 쓰면은 그 표준어 쓰는 분들은 바로 알 수가
0: 네.
2: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표준어 쓰시는 분들이 일부러 이 사투리를 쓰려고 하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그 경상도 지역의 영화를 볼때이 사투리가 조금 불안정하면 좀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지는 건 있죠.
0: 저희 엄마도 합천 분이시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명확하게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엄마 쌀 해봐, 쌀. 이러면 쌀.
1: 아니요.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쌀다 됩니다.
0: 아, 우리
1: 네.
0: 엄마 왜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1: 이제 그 예전 어르신들이 좀 발음이 좀 어려웠던 거지 요즘 와서 이제 뭐 그,
0: 쌀이
1: 네,
0: 정도는
1: 쌀다
0: 가능하죠. 아, 그거 하나
1: 네.
0: 있었어요. 저희 아기가 그 저희 엄마를 만나고 집에 와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근데 왜 할머니는 새새새해? 이거 뭔지 아세요?
1: 아,
0: 원래 우리
1: 네네네네.
0: 뭐 새새새 푸른 하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 네.
0: 저희 엄마는 새새새. 예, 그런
1: 충분히
0: 일이
1: 공감할 수
0: 예,
1: 있어요.
0: 있었습니다. 밖에 PD 어머니도 경상도 분이신데 우리 PD 이름이 효진이거든요.
1: 네.
0: 근데 딸을 잘못 부르시네요. 호진아 이렇게. 왜 효도 안 돼요?
1: 네, 뭐 그런 발음들이 네, 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이제 그 국수와 국씨의 차이를 아냐? 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씨는 밀가리로 만든 거다. 이게 어르신 경상도 어르신 분들이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0: 너무 멋진 말이에요.
1: 국시, 밀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그렇군요. 아, 참 또 사투리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 오늘 재미있게 또 끝까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요, 생방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수요일 부산 사나이 두 분께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돈이다.
0: 브라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두 분 확실하게 입을 맞추고 오셨습니다.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오늘 첫날인데요. 마, 이게 돈이다. 이거 안 되네. 한 번만 다시 들려주세요. 마. 네.
1: 마, 이게 돈이다. 네.
0: 맞아요? 아까랑 다른데요? 네. 마, 이게 돈이다. 예. 네. 어떤 시간인가요?
1: 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라고 하면 이제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자, 근데 진짜 경제는 이제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 이게 돈이다. 이 코너는 자,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그 몰라서 못 챙겼던 돈들, 알면 이득이지만 모르면 생돈 날리는 그런 실속 정보들만 쏙쏙 골라드리는 시간입니다.
0: 제가 오늘 것도 미리 살짝 봤는데 저도 진짜 몰라서 못 챙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생활 밀착형 경제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절세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2: 네, 요즘 주식시장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이 8천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이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요즘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먼저 이 IS 계좌를 꼭 활용하셔야겠습니다.
0: ISA, 지난주에도 저희가 국민절세 계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식 투자와 ISA요? 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1: 네, 그 제 조카가 이제 이때까지 모았던 용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이제 투자를 해서 한 1,400만 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0: 거의 3배예요.
1: 네. 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발생되는 이제 배당 수익은 이제 과세가 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이 ISA 계좌를 만들어서 이 통장 안에서 국내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초과된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돼서 네,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저는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압니다.
1: 많은 분들이 뭐 네. 처음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0: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나요?
2: 네, 일단 ISA 계좌 개설은 매우 간단한데요.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 앱 접속 혹은 이제 영업점에서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후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1인명이나 신탁형, 중개형 중 운영 방식에 맞게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1일 1계좌만 가능하고 이 의무 유지 기간 3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혜택이 사라지고요. 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 또한 있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 네. 그러면 해외 주식 투자도 국내 주식 투자와 세금이 동일할까요?
1: 아, 다르죠. 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팔았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배당을 받았을 때 내는 이제 배당소득세. 이제 둘 다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국내 주식은 팔았을 때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건 비과세, 배당소득세만 존재하지만 네, 해외 주식은 둘 다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럼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연간 실현 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느냐? 22%의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0: 22%?
1: 네. 다만 이제 전액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이제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게 이제 팔면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네. 매년 1월 1일부터

0: 12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시점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A 종목에 이제 그 8천만 원, B 종목에 이제 마이너스 800만 원 이제 수익이 발생했다.
1: 200만 원.
0: 네, 그럼 A라는 그 주식에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었고 B라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제 800만 원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200만 원 수익을 본 게 되겠죠.
1: 네.
0: 하지만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200만 원을 벌었지만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1: 아, 이해가 아주 쏙쏙 됐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또 미처 몰랐습니다. 뭐 배당금을 많이 받아봤어야 알지요. 그러면 해외 배당금도 국내처럼 세금을 알아서 떼고 주나요? 아니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네, 일단 해외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 소득세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하는 이 원천 징수 방식이거든요.
1: 네.
2: 이때 현지 세율과 국내 세율 14% 중에 높은 쪽을 적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현지 세율 15%가 국내 14%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15%를 떼고 국내에서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등은 현지 세율 10%로 국내보다 낮기 때문에
1: 네.
2: 차액 4% 및 지방세를 국내에서 추가 징수되거든요. 이 해외 주식 또한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1: 네, 이거는 세금을 떼고 입금하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방법은 있지만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건 좀 힘들다. 왜냐하면 ISA 계좌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거든요. 해외 주식 투자 시 이제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연말에 수익이 좀 많이 났다라고 하면 일단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아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수익을 상쇄한 뒤에 마이너스가 된 걸 이제 재매수하면 이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수익과 마이너스를 합산해서 과세를 네. 하니까. 아니면 이제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1: 증여.
0: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해외 주식 투자를 했다. 근데 수익이 엄청 많이 났어요.
1: 네.
0: 세금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배우자에게 이제 6억까지는 증여를 할 수 있거든요. 증여한 다음에 매도하면 취득 그 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2025년부터 시행된 2월 가세 1년 적용에 따라서 증여한 다음에 1년 뒤에 팔아야 그 효과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법도 불편하다. 아, 뭐 이렇게 복잡해. 나 이런 거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1: 뭐
0: 하신다면.
1: 이것도 신청 뭐 하고 엄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죠. 특히 뭐 증여는 아무리 남편이라도
1: 그쵸?
0: 쉽지 않죠. 네. 자, 이럴 경우 2026년 한시적 혜택인 그 RIA 계좌로 옮겨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1: 자, 우리 ISA 계좌도 어려운데 RIA 계좌가 나왔거든요. RIA 계좌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두 분은 ISA 계좌를 언제 만드셨나요?
0: 전 오래됐죠. 오래돼서 이제 이게 ISA 계좌를 만들고 3년 만기가 되고
1: 네,
0: 그 적립돼 있는 돈을 그 IRP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또 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오.
0: 그래서 이제 ISA 계좌도 풍차 돌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1: 네.
0: ISA 계좌가 좀 더 궁금하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언제 만드셨어요, 팀장님?
2: 네, 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는 뭐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펀드나 ETF
1: 네.
2: 많이 하기 때문에 ISA 잘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 톡톡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아, 진짜 도움이 되셨군요.
2: 네.
1: 자, 이제 RIA 계좌는 뭔가요?
2: 네, 일단 202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RIA 계좌는 쉽게 말해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된 절세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외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파격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맞아요.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RI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0: 네, 뭐 RIA 계좌의 핵심 혜택은 이제 매도 시기별 이제 양도세 감면이죠. 뭐 사실 해외 주식 매도 결제일을 기준으로 혜택이 이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국내 자금으로 이제 복귀할 경우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5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지만 2026년 6월 1일 다음 달부터 7월 31일까지는 이제 80%를 감면해 주고요.
1: 예.
0: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제 50%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인당 전 증권사 합산 매도 금액 기준 5천만 원까지 이제 감면 혜택을 주고요. 양도소득 손익 통산 그리고 기본 공제 그다음 RIA 공제순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해외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요즘 코스피가 워낙 또 장이 좋으니까 불장이니까 또 관심이 있다면 RIA 계좌 알고는 계셔야겠네요.
2: 네. 그리고 이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해당되고요. 그 이후 신규 매수한 수량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 네.
2: 그리고 이 해외 주식 매도 대금 원화 환전액을 RIA 계좌 내에서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매도 대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되며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ETF 또는 현금 예탁 상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넘겨와서 1년 동안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상품을 이렇게 굴려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두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RIA 계좌 주의해야 할 점 또 있을까요?
0: 네, 강력한 이제 절세 효과가 있긴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2026년 중에 RIA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투자 ETF를 순매수할 경우 그 금액만큼 RIA의 그 공제 혜택에 좀 비례해서 차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셔야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내 복귀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원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시게 되면 그 혜택이 전면 취소가 된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 국내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뭐 수익이 많이 난 해외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5월 말까지 RIA 계좌
2: 충족해야 보험금 지급하는 약관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서류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보험금 청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간병보험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뭐 대체로 이제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가 간병을 하더라도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이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이제 많이 준비하시게 되는데 간병인을 직접 선택해야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뭐 가족이 교대로 가능하다면 뭐 장점이 되겠지만
1: 네.
0: 직접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거나 매일 간병인이 필요할 때는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2: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병인 등록하기가 좀 어렵거나 가족 간병이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간병인 지원은 이번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게 미리 연락을 하면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고 간병비 인상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 장기 입원을 대비하기로는 좀 장점이 큰 보장이죠.
1: 그렇군요. 가족의 구성원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용일당, 지원일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텐데 지원일당, 간병인 지원일당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도 좀 알려주세요.
0: 네, 이 단점은 일단 현재는 갱신형 보장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갱신 시점 시마다 이제 보험료가 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
1: 네.
0: 만약에 급하게 이제 입원을 하게 돼서 3일 이내에 치료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뭐 하루 정도밖에 보장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2: 네, 그리고 이 간병인으로 누가 올지 모른다라는 것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와 간병인의 서로 이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간병신 뭐 몸은 조금 편하겠지만 마음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1: 아이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가족이 간병을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고 또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지원

0: 학원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요래저래 여러 저런 생각이 나네요.
1: 네,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간병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부가 사용 일당으로 준비를 해서 서로의 간병을 해주기 위한 플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0: 네.
1: 자, 이럴 경우 한번더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0: 뭐죠?
2: 네. 남성분들이 뭐 간병에 좀 섬세하지 못하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남성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섬세하고 자상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0: 예. 우리 부연 팀장님 섬세하시죠. 예.
2: 네. 그래서 이꼭 섬세함의 차이라기보다는 간병인을 사용하려면 일단 입원을 해야 하죠.
0: 네.
2: 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다인실의 경우는 남자분 병실에 배우자가 함께 있는 건 다른 분들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여성 병실에 남편분이 간병을 할 경우에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간병인으로 선택할 때는 조금 신중히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0: 아, 이런 점은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얘기인데 또
2: 네.
0: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알게 되네요. 아, 그리고 계속 붙어 있으면 또 싸움, 부부싸움
2: 맞습니다.
0: 걱정도 좀 해야 할것 같네요. 어쨌든 입원실, 다인 입원실 안에 있으면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 청구 경험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통계에 접목하는 것 또한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가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청취자님과 어머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보장이 더 나은 선택인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2: 네, 어머님은 이제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머님 가족이 간병을 해주고 보험금을 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어머님은 주변에 자매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간병인이 필요하면 청취자님께서 직접 간호하기로 하셔서 간병인 일당 15만 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5만 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시 7만 원과 종합병원 입원실별로 입원 일당을 2, 3인실은 3만 원, 그리고 1인실을 이용해 하셨을 때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네. 이거는 사실 근데 뭐 장단점을 막 따지기보다 가족마다 딱 취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할수 있다. 아니, 난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1: 맞죠.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아내분이 간병해 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보다는 남이 그냥
0: 남,
1: 해주길
0: 그쵸.
1: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0: 예.
1: 경험상.
0: 저희 부모님도 몇주 전에 뵙고 왔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각자 알아서 간병을 받겠다.
1: 은퇴하신 여성분에게 그 가장 최악의 그 선물이 부부 동반 여행권이라고 하거든요.
0: 아,
1: 근데
0: 예.
1: 여행은 이제 친구끼리 가야지 부부끼리 가는 게 아니다라고
0: 예.
1: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간병도 좀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네.
0: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취자님은 따님이나 이제 자매분들이 간병을 하게 되면 정말 편한 상황이 될것 같고요. 특히나 1인실 입원하면 간병비에 입원비 1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가 잘된것 같은데요.
1: 네, 간병인 보장을 또 준비 중이시라면 보험료가 저렴해서 이제 선택을 하기보단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보고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간병보험은 일반 병원, 요양병원 다 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2: 네, 일단 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면 입원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이 간병인 사용, 이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요양병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뭐 요양이나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치료,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는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이 보험금 지급 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2: 약관에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를 추천해서 어머님은 준비를 해드렸고요.
0: 네.
2: 그리고 청취자님의 간병보험은 일단 아직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근데 30대 초반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께서 항상 보험은 일찍 준비할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죠?
1: 네, 뭐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로 보험을 준비하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 청취자님의 간병인 보험 뭐 사용이 빠르면 25년 이후에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때 물가 상승률이나 의료 관련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모르죠.
0: 네.
1: 자, 실제로 간병비 폭탄을 막기 위해 이제 중증 질환으로 인한 간병인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0: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간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사용할 청취자님은 이런 추세를 좀 지켜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취자님의 가입은 네, 보류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간병인 보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을 가족의 구성원이나 상황을 이제 보고 대비를 해서 어떤 점이 유리한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다른 보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간병인은 사후 관리나 청구 방법에서 전문가분들이랑 진짜 상담도 해보시고 딱 믿고 맡겨야 번거로움이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 보험도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여기서 음악 한곡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혜경, 사랑할 거야.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부터 만나볼게요. 941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앞으로 5년간은 일을 더할 체력도

0: 자신도 있고 건강한 상태인데 딱 한 가지. 무릎 관절염이 걱정되거든요. 주위에서도 조금씩 다리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인공관절 수술도 쉽게 하는 시대인데 은퇴 이후 여행도 많이 다니려면 다리부터 건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남깁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1: 네, 뭐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니다 보면 오 이거 나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죠.
2: 네, 이 무릎 관절염은 노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은퇴까지 고려하게 되는 아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리가 불편하다 보면 본인도 힘드시고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으로 은퇴까지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인공관절 수술은 빨리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늦게 하는 게 나을까요?
1: 네, 뭐 이건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뭐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수술의 결정 여부는 이제 통증과 연골의 범위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0단계가 정상, 1단계가 초기 변화, 2단계부터 이제 관절 간격이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네, 이 3단계부터는 눈에 띄게 관절 간격 감소가 시작되고 이 마지막 4단계가 되면 연골이 거의 없어져서 이 뼈끼리 맞닿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병원에서 3단계의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권고하게 되고 4단계에 이르는 대부분이 수술 대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청취자님은 아직 그래도 5년은 더할수 있는데 라고 건강을 이야기하셨는데 미래를 위한 준비로 보험 계획을 준비하셨네요.
2: 네, 이 청취자님께서는 현재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높아지는 실손보험이 부담스러워서 실손보험 전환을 하며 실손 공백을 수술비 보장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 청취자님 같은 60대는 실손 유지와 전환을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높아지는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전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실손 전환을 고려할 때 이런 분은 부담이 되더라도 기존 실손을 유지해야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2: 네, 일단 실손은 앞 세대일수록 재가입 주기가 없고 본인 부담금이 낮은 건 장점이지만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3세대나 4세대는 본인 부담금이 높아지고 재가입 주기가 있지만 또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병원을 자주 다녀서 내가 납부하는 돈 대비 많은 보험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과거 9세대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실손을 전환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50%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손 전환을 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2: 네,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원비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고, 인공관절 부품의 비급여 항목이나 1인시 같은 상급 병실을 오랜 기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병원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한쪽 수술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쪽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두 다리 다 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같은 수술을 두번 해야 되니까 수술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0: 네.
1: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은 양쪽 모두 하게 되면 네, 평생 유지가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오?
1: 네,
0: 아직도 안 됐어요?
1: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어가지고요.
0: 네.
1: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나아져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생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이말 그대로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수술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검사상 4단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의 여부는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과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아직도 안 됐다니 참 실망.

0: 부담스럽습니다. 영구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자, 인공관절은 수술비 외에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 항목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일단 실손에서 본인 부담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수술비를 준비하게 되면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원비와 간병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0: 네.
1: 이 중증이 아니라면 간병인 전체를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보험금을 수령한 가능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보호자 없는 병동 뭐 이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보호자 없이 상주하고 계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혹은 통합 간병인이 간병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병원에 따라서 모든 병실이 이런 간호통합 병실로 이제 바뀌어버린 경우도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0: 네.
2: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간호와 일상생활 지원을 해주는 병동에 이제 머무는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보장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0: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보고를 하게 되면 병원비가 조금 더 올라간, 병원으로 간병비를 더 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2: 보통 간호통합병실은 일반 병실료에서 병원비가 한 2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막 10만 원, 15만 원씩 추가 비용을
0: 네.
2: 지출을 해야 되지만, 이런 간호통합병실은 일반 병실료에 보통 한 2만 원 정도가 금액이 추가가 돼 있으니,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간호를 이제 충당할 수 있는 병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좋은데요. 생각보다
1: 네.
0: 저렴하네요. 직접적인 간병인이 이제 필요가 없으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중증이나 연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간병인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지만,
0: 네.
1: 이 경증으로 입원해서 잠깐 잠깐의 간병이 필요하다면 이 간호간병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현재는 이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일당 10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1일당 최대 7만 원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청취자님은 질병 수술비와 관절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를 구성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일당 한 7만 원 정도로 준비해서 다가올 관절 수술을 대비해서 본인 부담금을 조금 상쇄할 수 있게 구성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 네, 과거엔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간병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한 세트로 이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0: 네.
2: 몇몇 보험사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만 이게 별도로 가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위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합리적인 보험료에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번 청취자님의 사연 이제 상담을 듣고 보니까 보험은 진짜 내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가능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에게 맞는 그런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맞춤형으로 보험 상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꼭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2: 네,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 그리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RIA 계좌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 광고에서처럼 입원만 하면 간병인 보험금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주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간병인 청구를 많이 해보신 전문가와 함께 간병인이 필요하시다면 간병인 청구를 많이 해보신 전문가와 함께 꼭 상의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매주 수요일은 또, 마, 이게 돈이다. 이게 새롭게 코너가 신설이 됐잖아요. 이 코너를 통해서 또 내가 몰랐던 것들, 돈을 벌수 있는 것들 꼭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9번님께서 실비 보험을 상담받고 싶은데요. 2016년 2월에 가입을 하셨대요. 매년 보험료가 올라서요. 걱정이 좀 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오르는 걸까요?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2: 아니죠. 이제 갱신형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네. 이제 2세대 실손보험이지만 재가입 주기가 있는 1년마다 갱신되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1년마다 갱신되면 그 갱신 시점에 따라서 보험사 손해율을 적용해서 보험료가 이제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2세대 실손보험은 이제 비급여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은 실손이기 때문에 전체 손해율,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전체 손해율이 높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그게 싫으시면 전환하시면 될까요?
2: 그렇죠. 전화 안 해서 내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받아가는 보험금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뭐 전환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실 거고요.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0: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곡을요. 남아프리카,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등에서 유년기를 보낸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아, 성이 좌안입니다. 예상가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1: 좌안.
0: 좌안으로 시작하는 가수.
2: 전, 네, 전 뭐 요즘 가수를 몰라가지고요.
0: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실수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톡톡히 했습니다. 뭐 가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이름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디님한테 가수 이름이 뭐죠? 그랬더니 호 있잖아요. 잔예헌. 이게 이름인가요? 이라고 했었는데 잔예헌의 Close Your Eyes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여기까지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0: K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테헤란로

다섯 손가락 풍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죠.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자고 내일 밤 자고 2박 3일 하고 이제 떠나는데 내일 오전에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일단 갔고요. 작년 10월 부산 회담 이후 6개월 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진핑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에어포스원 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저 시 주석하고 많은 대화를 하겠지만 중국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자, 지금도 이 스튜디오에 있는 뉴스 전문 채널 두 군데에서는 트럼프 시진핑 방중 관련 뉴스가 계속 양쪽 채널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9년에 이제 방문하고 지금 2018년인가요? 그때 방문하고 이제 9년 만에 방중을 하는 거라는데 그때 옛날 그 자료화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두 사람 다 젊었네요. 9년 전이니까. 2017년에 방문하고 이제 9년 만에 했다 보니까 트럼프가 1946년생이죠. 형이죠. 저 시진핑보다는. 그러니까 2017년 당시에는 몇 살이었을까요? 73살이었고 시진핑은 53년생이니까 9년 전이니까 66살이었고 제 나이 때쯤 됐었네요. 시진핑이. 아, 9년 전인데 저 때는 두 사람 모두 아주 괜찮았네요. 예, 지금은 좀 트럼프가 80살이고 시진핑은 또 73살 됐네요. 예.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지구의 경제와 평화를 위해서 회담 잘 되기를 빌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라 하자면은 삼성전자의 노사 사후조정 회의 결렬됐다는 소식이죠. 아, 사흘에 걸쳐서 28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대 이벤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새벽 3시쯤에 끝났어요. 아침에 뉴스 틀어보니까 뭐 결렬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사항은 뭐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래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15% 요거를 성과급으로 할당해라. 사측에서는 10%로 하자 이런 것 같은데 노조 쪽에서는 15%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상한액 설정하지 마라. 예. 이익 나오는 대로 노조한테 줘라. 그리고 이런 규칙을 올해 2026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쭉 간다. 예. 이런 세 가지 안을 고수를 했다고 그래요. 세 개 중에 노조는 마지막 부분 올해 이후에도 적용하자는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뭘 양보했다 뭐 그런 건 아직 나온 건 없고요. 회사 측은 노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두 가지 요구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 번째 제도화 요거는 절대 안 된다. 또 성과급 지급 규칙을 못 받는 것은 경영권 침해일 뿐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안 맞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상 파업 뭐 철기에 들어갔네 만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노조에서 제시한 파업 일정이 다음 주 목요일이란 말이죠. 오늘이 이제 5월 13일 수요일이고 일주일 뒤면 또 3주간에 이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성명을 냈어요. 상황이 지금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해라. 네. 김청인은 오늘 정부 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노동부 장관, 산업부 차관으로부터 새벽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고를 받고요. 김민석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적극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네요. 자,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 이 파업 소식으로 긴박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코리아, 그다음에 타이완, 대만이고요. 미국이죠. 세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뭐 중국은 뭐 아직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이 어디겠어요? 대만입니다. TSMC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 언론에서 말이죠. 이 삼성전자 파업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파업으로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자국의 TSMC를 포함한 삼성전자 경쟁사들이 반사 이익을 이거 거두는 거 아니냐?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그 자유시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에 기사를 보니까 자기 나라의 반사 이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파업을 했을 경우에 대만이 갖게 되는 반사 이익과 관련해서 아주 또 구체적인 숫자까지 연구를 해서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삼성전자 파업으로 메모리 공급량이 3% 줄어들게 되면 대만, 우리나라 업체가 반사 이익을 거둘 계기가 생길 수 있다. 아, 요렇게 아주. 뭐, 구슬하는 건지, 예, 정말, 예. 한국의 불행이 자기 나라의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건지, 예. 그리고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짜 뉴스가 있다는 취지로 직접 반박을 하고 나섰네요. SNS에다가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갖고 김용범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이런 음해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실장이 이를 부인하면서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반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 이렇게 덧붙여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노래 한곡 듣고 오늘도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가스 PD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뭘 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얼마나 깜찍한 돈가스 퀴즈를 준비하려고 그러는지 월급도 못 받고 있지만 저렇게 차기 일에 예? 온몸을 던져서 일하는 우리 돈가스 PD를 적극 응원하면서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희가 그럽니다. 서치!

돈가스 PD 출제하는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돈가스 송이 제때 시간 못 맞춰가지고 나갔는데 오늘은 정신들 밖에서 바짝 차리고 있네요. 네? 사고 없이 효과음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눔 선물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 드릴 테니까 그거 정답 먼저 적으시고 샵 0951 문자창에다가요. 정답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나눔 선물 쭉 소개해드릴 건데 그중에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는 이 나눔 선물을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도 돈가스 PD가 준비한 돈가스 퀴즈를 프롬프트에 올려놨네요. 오늘 퀴즈 이거래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를 9년 만에 방문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퀴즈가 이거래요. 그러면 9년 만에 방문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거는 유치원생도 맞힐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기를 두 개 올려놨네요. 1번 중국, 2번 가봉? 뭐 이 정도면 뭐 막가자는 거 아니야 지금? 응? 1번 중국, 2번 가봉? 응. 자,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냥 1번 쓰시면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 27가지의 나눔 선물 제가 쫙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딱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재미로의 인터넷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진액,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GM팜의 더스트롱포맨, 구리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파닭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 점심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28데이즈 뉴질랜드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찻잎과 건조과일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분,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로 공급되는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자,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으실 거,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누구하고 받겠다. 이거 세 가지 적으시는 거예요. 샵 0951로 문자에다가 쫙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이 나라를 방문하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 1번 중국이냐? 2번 가봉이냐? 네, 적어주시고요.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선물 후기를 1530님께서 보내주셨네. 일구형, 오전에 택배를 받아서 열어봤더니요, 잘 포장된 상자가 있어서 또 열어보니까 아담하고 예쁜 선크림이 나오네요. 일산 오킴스 피부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감사합니다. TBS 정상화 기원하고. 이러면서, 아, 저렇게 생기셨구나. 아, 생겼네요. 선크림. 선크림 월요일부터 이 납품이 돼가지고요, 여러분께 나눔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당첨되신 분 같아. 아주 선하게 딱 알맞게 하얗게 플라스틱 안에 포장된 것 같아요. 네, 아주 깔끔하게 귀엽게 생겼네. 영어로 sun water. 닥터 쿠만. 네, sun water. 하여튼 피부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합격자를 쫙 발표하겠습니다. 광표가 부릅니다. 힘든 싱어죠. 추억의 포장마차.

네, 실버돌 힘드신 거죠. 광표 씨의 노래 추억의 포장마차 잘 들었어요. 술 한 잔 따라 놓고 술잔에 키스하고. 자, 이분들 보면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올 처음부터요, 예, 연초부터 실버들 힘든 싱어로 이제 컨셉을 바꿔서 이분들 60 먹은 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 참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도 노래에 대한 열정을 평생 놓지 않고 사는 분들이에요. 연륜도 있어 보이고, 젊은 가수분들도 뭐 노래 좋습니다만은 갈수록 이분들 실버들 힘든 싱어의 노래 듣다 보면 좀 빠져든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합격자 나눔 선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려야죠. 도널드 대통령이 오늘 9년 만에 이 나라 방문하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 정답 1번 중국이죠. 예. 그냥 모르시면 1번 쓰시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당첨자가 아니고, 아, 나눔 선물 리뷰 후기를 보내주신 분이네. 사진하고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다녀오셨네. 9399번님인데요. 허리케인 최선생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날 여기 다녀왔어요. 맛도 짱이고 분위기도 짱이고 사장님이 서비스로 팬플루트와 색소폰 연주도 해주고 고맙고 멋졌습니다. 사장님 고맙고 대박나세요 하셨어요. 네. 갔다 오셔가지고, 아, 지금 저 사장님하고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야경인데, 예, 그 가게 앞에서 두 분이 사장님하고 사진을 찍으셨네. 예, 엄지척 두 분이 하면서. 아,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까 좋습니다. 여기 가면 저 사장님이 작년에도 여기 저 스튜디오 나가서 팬플로 연주도 해주고 하셨거든요. 아, 정말 다녀오신 분들마다 사장님 친절하다고 칭찬을 엄청 하고 계시는데, 안에서 또 참이슬 한 병에다가 카스까지 해서, 아, 소폭으로 가셨네. 거기에다 양갈비인가 봐요. 먹음직스럽게 아주 잘 자르는 거 잘 들고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후기 여기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오늘의 당첨자는 누구냐. 3500번이에요. 3500번님. 1번 중국이 정답입니다. 저는 검단 심심초밥이라 싱싱해요. 싱싱. 싱싱하다 할 때. 예.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다 이렇게 심심으로 쓰셨는데 제가 잘못 저는 싱싱으로 읽어드렸는데 심심초밥 2인분을 받고 싶어요. 왜냐? 고생하는 우리 신랑 생일이 오늘이에요. 같이 데이트하며 먹겠습니다. 아, 오늘 뭐 저녁 때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예. 저기 돈가스 PD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놓는답니다. 3500번님 오늘 뭐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신랑분이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같이 가시면은 멋진 추억의 생일잔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0번 부부를 위해서 인천 검단 신도시에 싱싱초밥에 싱싱한 정식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서 내일 저 나눔

선물 후기를 좀 올려봐 주세요. 소개해 드릴게. 두 번째 합격자는 2780번님. 정답 1번 중국이죠. 저는 70대 초반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파주에 계시는데 부모님한테 선물 좀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780님도 누님인지 형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대 초라고 하시는데 부모님한테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 70대 초반이시면은 아마 부모님이 아흔은 두 분이 다 넘으셨겠네. 아유, 참. 효자십니다, 효자. 2780님한테 파블로 PD가 이 오란다 세트를 보내드린답니다.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력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모님도 파주에 계시니까 잘 됐네요. 같은 동네니까. 금방 갈것 같습니다. 새싹 문자 7208번님 당첨됐네요. 정답 1번 중국이고요. 저는 줄기세포 에센스 크림을 받고 싶어요. 누구보다 저를 위해 쓰려고 합니다. 왜냐, 힘들게 사는 제가 가련하게 느껴지는 56 여성입니다. 아, 짠하네요, 문자. 7208번님. 네, 일단,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화장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게 사는 가련한 저를 위해서 에센스 화장품을 받고 싶다.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요? 네. 저기, 돈가스, 어디 가서 돈가스? 이분 전화 한번 연결해봐. 저기, 그리고요, 7208번님, 혹시 일반 전화 오면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 PD가 섭외 전화 좀 한번. 전화 안 받으세요? 돈가스 PD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안 받고 계시다는데, 2780번님, 혹시, 아, 2780님. 7208번님,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고요. 네. 자, 이번에는 8094번님 합격됐네요. 정답 1번 중국이에요. 그런데 가봉이라는 보기도 재치가 있었어요. 아이고, 네. 돈가스 PD가 아주 뭐 약간 좀 제가 뭐라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게 더 재치 있고 재밌다고 그래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나눔 선물은 한우국밥을 받고 싶어요. 설사 채택이 안 되더라도 신청곡이라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신청곡을 이걸 쓰셨네? 최일구의 전세아님은 월세? 아주 바람직한 청취자시네. 일단 8094번님한테 한우국밥이라고 그랬죠. 경기도 하남시 줄 서서 먹는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94님의 신청곡인데 노래 제목은 전세아님 월세가 아니고요. 인생 뭐있니입니다. 최일구가 부릅니다. 인생 뭐있니 전세아님 월세.

0: 아이, 부끄럽습니다. 예. 청취자 신청곡으로 최일구의 인생 모이니 들어갔는데, 502 집사님도 인생 모이니 말이에요. 노래방에서 남편하고 불렀어요. 딸이 같이 따라서 해줬는데 어려웠어요. 아유, 그랬습니까? 3574번님도 또, 일구형 날씨도 무덥고 그런데 인생 모이니 한번 틀어줘요. 여기는 남가자동 맹진인의 백반분식 식당이에요. 이 시간이 한간 시간이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노래방에서 노래, 이 인생 모인일 찾으셨다면은 아마 금영은 아니고 태진 노래방 가셨을 거예요. 저도 태진 노래방에 가서 한번 부른 적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노래 신청하지 마시고요. 금요일 날 하는 실버돌 힘든 싱어 노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광표 씨의 추억의 포장마차라든지, 예, 이한경의 거기서 거기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들 많으니까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그런 노래도 좀 신청을 해 주시면 다 함께 하는 허리케인 라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당첨자는 9892번님입니다. 정답 1번 중국이고요. 선물은 독일산 티를 받고 싶어요. 왜냐? 작년에 시집 나오면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아, 시집, 그, 읽는 시군요. 저는 결혼하는 시집 근지 알았는데. 지난해에 시집이 나오면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시집보다 그림 전시회를 먼저 하게 됐네요. 할 얘기가 있는데 전화 연결 꼭 부탁합니다. 아, 9892번님, 이 화가 하시는 청취자분 아니에요? 맞죠? 예, 전에 한번 전화 연결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연결을 해놨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목소리 간만에 듣네요.
1: 김주윤입니다.
0: 몇 년 만에 전화 연결하는 거예요?
1: 아, 지금 작년 4월 22일 날 통화했어요.
0: 아,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아, 1년 그럼요. 조금 넘었네. 야.
1: 네, 저는 그, 몇 달밖에 안 지난 줄 알았어요.
0: 저는 한 3년쯤 지난 줄 알았는데.
1: 아.
0: 그동안 잘 계셨고?
1: 네. 네.
0: 그림 작업은 잘 되시고요?
1: 네.
0: 그때 그러면 청취자들도 네. 한테도 작년 4월 22일 날 저하고 연결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아, 그때 이제 그 자작나무 그림 그린다고 하면서
0: 맞아 맞아.
1: 네, 제가 이제 수원에서 그림 그린다고 했더니 맞아. 이제 최일 선생님이 그 막 찾아보라고 해서 검색해보고
0: 예.
1: 그래서 뭐 김주윤 자작나무를 검색하시고 맞아, 뭐 이렇게 했었죠.
0: 지금 저 파블로 PD가 그 자작나무 네. 그림 화가 네. 김주인 검색하고 있어요.
1: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네. 이제 다음 주거든요.
0: 그래서 다음 시집이 나온다고요?
1: 아니요, 이제
0: 아, 전시회를 먼저 한다고.
1: 네네, 그 해와 아트센터라고 대학로에
0: 네.
1: 어, 해와역에 있어요.
0: 예.
1: 거기서 이제 22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초대전을 하게 됐어요.
0: 22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부터 네, 27일까지 해와에서 네. 해와역 근처에서
1: 네, 해와역 바로 도로가에 있어서
0: 네.
1: 지나가다가 혹시 들려서 보셔도 돼요.
0: 그 대학로네요, 해와역이면.
1: 네, 네.
0: 그 대학로 연극하는데 그쪽이에요 아니면 반대쪽이에요?
1: 그쪽이요.
0: 연극 그쵸, 많이 하는 그쪽에
1: 네, 네.
0: 몇 번 출구 앞에 있어요?
1: 아, 2번인가 1번인가 2번인데
0: 1번이나 2번
1: 역 바로 앞에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이번에 네. 전시회는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1: 이번에는 6번째 전시회예요.

0: 개인전.
1: 6번째구나.
0: 네.
1: 저도 옛날에 어떤 화가 전시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0: 네.
1: 전시회를 안 가본 청취자들을 위해서, 예?
0: 네.
1: 전시회를 가면은 꼭 그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절대 그렇지 않고요.
1: 예.
0: 이제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을 좀 힐링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걸 주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리는 사람의 화가의 입장에서는 오셔서 봐주기만 해도 제 그림을 그림 앞에서 서서 보는 모습만 제가 봐도 굉장히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저걸 보고 있을까? 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렸는데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되게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굉장히 행복하죠.
1: 그래요. 거기
0: 네.
1: 그러면 그 아트센터 들어갈 때 입장료 내야 돼요?
0: 입장료는 제가 다 결제해놨습니다.
1: 그럼 그냥 들어가면 돼요?
0: 네, 무료입니다.
1: 죄송합니다.
0: 네.
1: 그냥 지나가다가, 해화역 2번 출구와 1번 출구에 아트센터가 있는데, 거기
0: 네,
1: 가서,
0: 해와 아트센터.
1: 네.
0: 네.
1: 거기 가서 이제 그림 전시회가 있으면 쑥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와도 이상 없다 이런 얘기죠?
0: 그럼요. 그럼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특별히 만약에 이 최일구 선생님의 라디오를 듣고 오시는 시청자분이, 그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제가 선착순으로 선물을 좀 드릴게요.
1: 그래요?
0: 네.
1: 뭔데요? 뭐.
0: 뭐냐면, 제가 이제, 제 그림을 머그컵에 이제 프린팅한 게 있어요.
1: 머그컵을 하나 주시겠다고?
0: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갑자기 생각한 거고 제가 또 아끼고 있던 건데, 가지고 있던 걸 그날 가지고 가서 이제 22일 날 오픈식을 할 거예요.
1: 금요일 날?
0: 그날 오시면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반가운 마음에 선물을 드릴 것
1: 아유,
0: 같아요.
1: 고맙습니다. 정말, 뭐, 이거, 이웃사촌의 정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주말에 가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23, 24일, 25일까지네, 사흘 연휴네.
0: 27일까지예요.
1: 27일까지니까, 아니, 또 중간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대체휴일도 있어가지고,
0: 네.
1: 23, 4, 5, 사흘 연휴니까,
0: 네.
1: 그때 만약에 그 대학로 놀러 가셨다가,
0: 네.
1: 저기, 화백님의 전시회, 예?
0: 네.
1: 그딱 들어가시는 분한테 좀, 그거, 머그컵을 좀, 몇개 정도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그래?
0: 그러면은, 좀 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1: 아야야야야.
0: 공개적으로.
1: 몇
0: 그러면
1: 개만,
0: 제가,
1: 예.
0: 좀 넉넉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1: 넉넉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 네.
1: 암호를 정해야지, 암호.
0: 암호를 어떻게 할까요?
1: 그러면, 허리케인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0: 허리케인 하면 어서
1: 제가
0: 오세요.
1: 이제 그
0: 네.
1: 관람객으로 들어갔어. 쭉 들어가가지고
0: 네.
1: 저기 허리케인 그러면은 막
0: 네.
1: 쫓아오시면서 여기에요 일리 오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0: 여기에요. 이렇게
1: 그렇지.
0: 할게요.
1: 한번 연습.
0: 네.
1: 저기요
0: 네.
1: 허리케인이에요.
0: 여기에요.
1: 근데
0: 그리고 제가 꼭 이거
1: 그래요. 자, 청취자
0: 정말
1: 여러분들
0: 오시면은,
1: 혹시 22일부터 27일까지인데 특히 주말에 사흘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혹시 대학로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같이 가실 분들 계시면은 아트센터 이름이 뭐라고요?
0: 해화아트센터.
1: 해와 아트센터. 예.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좀 구경도 하시고 머그컵도 한번 기념품으로 화가님이 준비해 주신다니까. 네. 그렇게 좀
0: 네.
1: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0: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1: 예,
0: 돼요?
1: 뭐 지금 하실 말씀 있다고 그랬어. 예.
0: 네.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 굉장히 이제 힘들고 혼자 하고 있을 때, 힘들고 할 때도 심심하고 힘들고 그럴 때도 이제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고 작품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또한 가지는 그 악동 뮤지션의 노래 있잖아요.
1: 네.
0: 그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이 자작나무 그림을 굉장히 완성을 하는 데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신 가수분들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팬이기도 한데
1: 악뮤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작품을 완성했다.
0: 네네 이

0: 앨범을 이제 제가 팬이라서 뭐몇년 전에도 콘서트도 가고 했었는데 이 수현님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1: 그래요?
0: 저도 이제 저도 많이 힘든 것을 몇 년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았고 이 노래가 제가 그림 그리는데 정말 여기저기 다 스며들어 있어요. 이 가사의 내용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혹시라도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악뮤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그 말씀을 꼭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다?
0: 네네. 이걸 어디다 할 수가 없어서 꼭
1: 예.
0: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그래요. 악뮤의 이수연 씨가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0: 네.
1: 못 듣고 있더라도 이렇게 말이라는 게 퍼져서 전달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전달될
0: 네네.
1: 거라고 생각이
0: 아, 네.
1: 됩니다. 그러면
0: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그 노래, 예,
0: 네.
1: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좀 듣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0: 네.
1: 그저 전시회 하시면 작품,
0: 네.
1: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네. 보통,
0: 네.
1: how much is it?
0: 아, 이제 그 작가별로 그 금액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0: 뭐 전시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아니면 뭐 미술대전 이런 데 참가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현직의 미술 업계 뭐 선생님으로 계신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의 점수가 조금 반영이 돼서
1: 네.
0: 금액이 이렇게 조금 정해지긴 했어요.
1: 그래서요.
0: 근데 제 그림은 뭐 그렇게 엄청난 유명한 화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습니다.
1: 어디에서 어디 구간?
0: 네?
1: 얼마에서 얼마?
0: 저요?
1: 예. 네.
0: 아, 포당 아,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1: 아,
0: 모르겠네요.
1: 나도요, 그러면.
0: 아,
1: 아, 궁금해서.
0: 정말, 네, 아, 호당
1: 예. 네.
0: 한 12에서 15만 원 정도?
1: 호당 12에서 15만 원 선.
0: 네, 이제 작품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1: 알겠어. 거기 가면 써 있죠? 가격표가.
0: 가격이 써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알려드릴 수 있죠, 바로.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0: 네.
1: 저 허리케인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0: 네.
1: 남구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오늘
1: 전시회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잘하시고요.
0: 네,
1: 네,
0: 고맙습니다.
1: 자, 그
0: 네.
1: 듣고 싶은 악뮤의 노래 듣겠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동 뮤지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예, 자작나무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화가신데 이 악뮤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지막 작품 활동을 마치게 됐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22일부터 23, 4, 5일, 예, 사흘 연휴도 끼어 있고 그러니까요. 대학로 아트센터에 가셔가지고요. 예, 전시회 여섯 번째 자작나무 전시한다고 합니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3부 아파 죽겠다 통증 문제 김영건 전문의가 나와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2부 끝곡은 이 노래 듣겠습니다. 정연아가 부릅니다. 봄날이야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

0: 선두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직업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태해란로 센터필드 교차로에서 역삼역 교차로 쪽으로 가는데 역삼역 부근에서는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삼성역 일대부터 집회 지점까지 내내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들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다만 곳곳에 작업과 돌발 상황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분당 수서로 성남쪽으로 가는 길 수서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반대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수서나들목에서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청담대교 남단까지도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4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휴가일이 부릅니다. 그리운 친구 만나러 간다. 주거니 받거니 여수행입니다.

흔히 네, 휴가열의 여생 듣고 왔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4년 동안 하다가요, 이제 본업인 가수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파블로 PD하고 돈까스 PD하고 셋이서 휴가열 씨 사무실에 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휴가열 씨 취미가 낚시거든요. 아마 여수행이라는 이 노래도 만들게 된게 낚시대로 다니다가 만들지 않았을까. 사무실 안견에 낚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 고기마다 이 낚시질을 하는 도구가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 낚시가. 저번 노래 잘 들었습니다. 349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노래방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인터뷰했던 노래방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TBS 방송 듣고 왔다고 남자 두 분이 왔었습니다. 방송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사님 힘내십시오. 왕만두를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한 권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합격자는 5096번님이에요. 정답 1번 중국입니다. 남양주 한음마을의 모든 고기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양주시에서 배달 알바하고 있는데 60대거든요. 그런데 콜이 너무 없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096번님, 네, 남양주시에 계시고 일이 너무 없으시다. 모든 고기 세트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돼지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직접 가서 드셔야 됩니다. 네, 가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힘내시고요. 이번에는 0490번님의 문자인데요. 선생님,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이제 쓴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의상학과를 나와서 유니폼 회사에서 일 배우고 있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았어도 재미있게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고마워서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홍삼 진액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기 와서 허리케인도 처음 들어봤고요. 계속 들을 거예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0490번님이 그러니까 유니폼 회사에 일을 배우고 있는데 일을 배우는 그 회사에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아마 처음으로 듣고 계시는데 재밌다. 그래서 회사 선생님한테 홍삼 진액을 선물로 감사 표시로 보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에 홍삼 진액 보내드릴 테니까 예, 방송 들으시는 대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홍삼 진액 올 거예요 해서 꼭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이제 잠시 후에 통증 클리닉 수요일 날입니다. 정다운 동네 의사 통증 전문의 김용건 원장 그리고 브라보 아줌마 가수 풍금 씨가 출연합니다. 풍금 씨가 근데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네. 못 오면은 그냥 김용건 원장하고 저하고 먼저 둘이 여러분의 통증 상담하다가 같이 합류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저기 통증으로 아프고 괴로운 분들 미리미리 질문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0951로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힘든 싱어 노래를 또 준비했네요. 좋습니다. 힘든 싱어 다 같이 힘든 사람들인데 힘든 싱어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요. 최신영입니다.

0: 발목.
1: 예.
0: 발목은 안 아픈데?
1: 그렇죠. 발목 앞쪽에 발목 예. 앞쪽으로 이제 무릎 슬개골부터 발목 앞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기능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근막경선이라고 하는 구조물 따라서
0: 뭐 힘줄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예. 기능적으로 힘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 그게 좀 뭉치고 타이트해져서 지금처럼 앉았다 일어설 때 이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이제 수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0: 특징이 아, 저럴 때 지하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갈 때
1: 내려갈 때
0: 예. 올라올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
1: 네네.
0: 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네. 컨디션이 약간 안 좋다 그러면은 내려갈 때 꼭 통증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그래서 뭔가 몸을 쭉 펴는 이런 동작을 할 때 그 보통은 이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굽는 게 안 좋습니다. 평소에 아. 네, 자꾸 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니 이거 상반신 펴는 거하고 이 관절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1: 네,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몸이 앞으로 자꾸 굽게 되면은 네. 몸에 그 중간 옆에서 봤을 때 귀 구멍부터 어깨 이제 엉치 무릎까지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라인이 앞쪽으로 좀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은 무릎 관절이나 혹은 허리 고관절 요런데 좀 더 통증을 느끼기 쉬운
0: 그러면 이런 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1: 일단은 많이 아프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0: 많이는 안 아프고
1: 소염제 먹으면서 제가 예. 방금 펴라고 말씀드렸던
0: 예.
1: 가슴 펴고 턱 들어주는 평소 말씀드린 거만한 자세와 더불어서 이제 여기 고관절과 무릎도 쭉 펴는 그런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시면
0: 이제 김 원장하고 저도 1년 넘게 이렇게 자주 봤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구부리는 스타일입니까?
1: 네? 구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이게 네. 이제 약간 어른 그 남자
0: 나이
1: 그
0: 먹으면 구부러지긴 구부러지더라고요.
1: 약간 배가 나오거든요. 배가 나오면서
0: 나왔고, 예.
1: 배가 살짝 나오면서 이제 어깨가 말립니다. 아, 이게 좀 안 좋거든요.
0: 그러니까 배 나왔다 이거지 지금 저보고. 알겠지. 허리 네. 좀 펴야 되겠네요.
1: 네, 알겠습니다. 항상 펴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0: 자, 통증 클리닉 김영건 통증 전문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분들 상담 문자 받고 있고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 지금 저 김영건 원장하고 둘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풍금 씨가 막 도착을 했네요.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풍금 씨 스튜디오로 들어오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풍금이 부릅니다. 서툰 여자.

0: 네, 풍금의 서툰 여자 듣고 왔습니다. 풍금의 서툰 여자가 나가는 사이에 풍금 씨가 막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금입니다.
0: 이렇게 허겁지겁 저희가 요청했는데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1: 네, 저 이제 동네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주셔가지고 양치만 하고 와라 그러셔가지고 후다다닥 왔는데 저 미모로 승부하는 가수인데 이렇게 가까이 잡지 마세요. 얼굴을. 큰일 났네.
0: 김영건 원장하고 일단 인사도 좀 하시고.
1: 아, 네. 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뵙고 또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2: 아, 네. 너무 좋습니다.
0: 이게 원래는 오늘 나올 분이 네. 그 소녀 가장 가수 있잖아. 김다나 씨. 네. 달려라, 캔디.
1: 아, 네네네.
0: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 돈가스 PD하고 그 매니저 사이에 네. 뭐가 소통이 잘못됐나 봐.
1: 아, 연락을 못 받았나
0: 보다. 오늘이
1: 보다.
0: 아니고 다음 주로 알고 있었나
1: 아,
0: 봐요.
1: 아, 진짜.
0: 그래가지고 파블로 PD가 야, 그러면 저 풍금이 여기 근처에 사는데 풍금 씨 빨리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오게 된 거야.
1: 아, 제가 저기 저 한가하니까 아무 때나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3시에 연락 주셔가지고 여자 가수인데 그냥 이만 닦고 와라. 이래갖고 진짜 이렇게 추리링 바람으로 막 아유, 이렇게 잡아서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풍금 씨 없고 나하고 김영원 원장 둘이 하려고 그러니까 네. 아, 힘들더라고.
1: 아, 정말요?
0: 아유.
1: 제가 그런 존재예요?
0: 아, 그럼.
1: 아, 그럼 오늘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네. 네. 열심히 네. 해주시고 네, 출연료 네. 없는 건 뭐 알고 계시고.
1: 그럼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0: 그런데 0622님이 좀 치명적인 문자를 보내셨네요. 그 말이요. 그 알바도 지각을 하시네?
1: 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0: 상황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1: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억울합니다.
0: 0622님께서 이제
1: 0622님 저 지각 안 합니다.
0: 오해를 예, 푸셨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좋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용이 갖춰졌으니까
1: 네.
0: 에, 지금부터 두 분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188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러닝에 조금씩 재미를 느끼고 있는 초보 러너입니다. 매일매일 5km씩 조금씩 뛰고 있는데요.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통증이 있어서 여쭤보아요. 러닝하고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가서 발쪽에 물이 닿으면 오른쪽만 안쪽 복숭아뼈 있는 곳이 시큰시큰거려요. 심한 것도 아니고 차갑다? 찌릿하다? 시리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놀랐는데 잠깐 그러나 보다 했는데 계속 그래요. 이게 뭘까요? 그러셨어요.
2: 네. 이렇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0: 그래요?
2: 네, 아까.
0: 저는 풍금 씨가 소개한 네. 이거 문자만 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 모르겠는데.
2: 네.
0: 아, 이런 네, 통증 느끼는 분이 가끔 계세요?
2: 네, 간혹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앵커님께서 그, 여기 무릎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0: 왼쪽. 예. 왼쪽 관절.
2: 네. 그거는 무릎이 아팠잖아요. 근데 같은 원리로 발목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0: 오.
2: 이분은 그 발목을 그 반대쪽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보고요. 발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그러니까 발이 있으면 바깥쪽으로 발이 바깥쪽으로 하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좀 아프실 수가 있거든요.

0: 요게 발목 안쪽에 있는 이제 인대와 그 주변부에 있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구조물들에 이제 좀 많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뛰시면서 좀 놀래가지고 통증 유발하는 포인트가 형성된 경우에요.
1: 초보 러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0: 예.
1: 5km씩 매일 뛰고 있으니 그런 영향도 있는 거 아닐까요?
0: 예,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플 때는 좀 운동을 쉬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운동하고 나서 통증이 막 아주 심한 게 아니고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물에 닿으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서 그냥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통증이 계속
1: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0: 예, 맞습니다. 발목 스트레칭을 좀 발목 돌리는
1: 알겠습니다.
0: 스트레칭을 충분히
1: 예,
0: 하시고
1: 한번
0: 좀 운동해
1: 참고해
0: 보시면
1: 보시고요.
0: 좋겠습니다.
1: 1881님한테 나눔 선물을 보내드린답니다.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GM팜에 더 스트롱 포맨을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청취자님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0228님께서 남편이 허리 아래쪽 우측이 통증이 있고요. 엉덩이를 누르면 아프다고 해서 뼈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그 주사 괜찮은 건가요?
0: 흔히 말하는 뼈 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을 강하게 넣은 주사를 말하는데요.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스테로이드를 세게 쓰는 치료는 조금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뼈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0: 스테로이드를 조금 강하게 쓸때 이제 뼈 주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맞으시는데
1: 네.
0: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썼을 때의 부작용은 나이 먹어서 이제 나중에 골다공증 생길 우려가 있고 그리고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거나 호르몬적인 불균형을 일으키는 상황이 굉장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진료 보고 그런 뼈 주사에 대해서 맞아야 되는 상황인지 체크를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예.
1: 그러면 김영건 원장님 같으면 0228 환자분이 오셨어. 그러면
0: 네.
1: 뭐더 사진도 찍어보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0: 네.
1: 치료 방법을 택하실 것 같은데.
0: 신체 검진 해보고 만약에 통증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뭐 신경 치료를 하는데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은 조금 신경 깊숙이 주사를 해서 좀 신경이 실제로 눌리는 부분 주변으로 치료를 하는 방식. 뼈 주사까지는 아니고 이제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유착박리제랑 같이 섞어서 쓰는 약물을
1: 그래요.
0: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1: 그런 방법도 있군요.
0: 네.
1: 저 송금 씨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러셔.
2: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피는 거 이렇게 연습한 이후로 많이 좋아져요.
1: 스트레칭?
2: 네, 허리가 네, 많이 좋아져서.
1: 어떻게 해서 그 스트레칭을 하게 됐다고 그런 거죠? 허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랬었지?
2: 허리가 잘때 아프다 보니까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저한테 오른쪽이 눌리니까 오른쪽이 더 아파서 왼쪽으로 약간 돌아서 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다가 저릴 때 그냥 계속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그랬었는데 왼쪽으로 돌아서 누르고 자니까 훨씬
1: 오른쪽이 개선이 되더라?
2: 네, 그래가지고 잠을 이제 잘잘수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네네네.
1: 알겠습니다.
2: 네.
1: 도움이 됐다니까 좋네요.
2: 네.
1: 또.
2: 7053님께서 김영건 원장님 반갑습니다. 60대 여성이에요. 지난주 남편과 대청소를 하다가 장롱을 밖으로 내놓다가 오른쪽 허리를
1: 아, 이런
2: 찌릿했는데,
1: 분 가끔 있습니다. 예.
2: 그때 되게 아픈데. 심하지는 않은데요. 가끔 일어날 때 조금 아파서 파스만 붙이고 있어요. 병원 안 가도 될까요?
0: 네, 다치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파스 붙이면서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리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 피하시면서 가급적 항상 가슴 펴고 허리 펴려고 노력하시고
1: 네.
0: 일주일 동안 통증이 똑같이 지속된다면은 이제 병원을 가는 게 맞는데 가끔 조금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제 병원 방문해서 상황이 괜찮은지 확인해 보면
2: 맞아.
0: 좋으실 것
2: 맞아, 맞아.
0: 같아요.
2: 바로 안 가도 될것 같아.
1: 예.
2: 저 옛날에 저도 컴퓨터 들다가 허리가 저릿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누워만 있었거든요.
1: 병원 안 갔어요, 그리고?
2: 아예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1: 그랬는데도
2: 병원
1: 그냥
2: 안 가도
1: 누워 있다가
2: 되니까.
1: 완쾌가 됐다?
2: 네.
1: 젊으니까 그런
2: 젊어서
1: 거지.
2: 그런가?
1: 젊으니까.
0: 예, 네, 그런 것도 있어요.
1: 근데 지금 저분은 60대 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2: 네.
1: 60대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0: 맞습니다.
1: 경우에

0: 이제 파스만 묻히고 조금
1: 있어
0: 있으면
1: 보다가.
0: 괜찮을 거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0대신데 가구 침대 위치를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겠다고
1: 네.
0: 그걸 혼자 이렇게 들다가 침대 비어있는 침대 있잖아요.
1: 그걸 혼자
0: 허리가
1: 어떻게?
0: 아니니까 침대
1: 살짝만
0: 아무도
1: 이렇게.
0: 없을 때 아무도 위에 올라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침대 이렇게 들었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뿌지직 하더라는 거야. 그냥 허리 수술까지 받으셨어. 조심해야 돼.
1: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0: 자, 또 다음 7053님께요. 네. 김치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7053님께 보내드릴게요. 네.
1: 네. 4790님께서, 선생님, 저는 자고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쑤시고요. 무릎 아래 앞쪽으로 아파요.
0: 무릎 아래.
1: 골다공증 약 먹고 있는데 뼈의 문제일까요?
2: 이것만으로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요. 몸이 개운하지가 않고 쑤시고 아프다라는 분들 중에 좀 일이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뭐 청소 혹은 운전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며칠 한 3일 정도 그냥 누워서 쉬시기만 하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시거든요.
0: 네.
2: 그래서 사실은 뭐 뼈의 문제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일이 과중하지는 않는지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2: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게좀 해결될 때까지는 너무 과중하게 일에 노출되는 걸좀 피하시면 좋겠고요.
0: 예.
2: 그리고 지금처럼 개운하지 않고 쑤시는 게 이제 피 검사상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과에서 피 검사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0: 뭐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피검사를 해서?
2: 네. 그 여성분들 중에는 좀그 적혈구 수치, 그러니까 혈액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2: 난소나 이제 그 자궁 부속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내출혈이 있는 거를 모르고 지속적으로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간혹
0: 그런
2: 있었고요.
0: 증세가 있다, 그럴
2: 예.
0: 경우에.
2: 예.
0: 알겠습니다.
2: 그래서 내과에서 혹시나 피 검사상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0: 네,
2: 같습니다.
0: 참고하시고요, 4790님. 자, 여기까지 일단 상담하고, 자, 노래를 더 들을 건데, 파블로 PD가 되게 미안한가 보다.
1: 왜?
0: 승구 씨 노래하면 더 들겠다는데? 네? 화좀 풀어달래.
1: 아니요, 제가 왜 화를 내요? 불러주셔서
0: 그래서
1: 감사하죠.
0: 풍금의 노래 듣겠습니다.
1: 네.
0: 브라보 아줌마. 여기 아줌마 이름 뭐뭐 나와?
1: 경자, 영자, 위자, 춘자,
0: 네.
1: 기자, 목자.
0: 네.
1: 두 분 다 있어요.

0: 시간 나중에 보면은 큰 이득이 없거나 혹은 오히려 좀 디스크 퇴행을 좀 증가시키는 경우가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일단 그 김원장님은 거꾸리 운동은 나이 먹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주의구나.
0: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1: 아, 허리가 아프신 분들.
0: 네.
1: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면 그 저도 가끔 그 거꾸리를 있으면 하는데
0: 네.
1: 저는 그 허리보다는 그이 피를 말이죠. 사람이 서 있는데 직립보행을 하니까
0: 네.
1: 이게 피가 아래로 몰려 있는데 거꾸리 하면은 머리 쪽으로 피가 몰릴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친구가. 그거 자주 해주면은
0: 네.
1: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0: 네네.
1: 그런 건 있어요?
0: 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근데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거를 몇번 한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거나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니,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도움은 되느냐.
0: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혈액이 정체되는 곳이 종아리, 다리 쪽이거든요.
1: 예.
0: 그 다리 쪽이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이제 수축하면서 주변에 있는 정맥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1: 쥐어짜죠.
0: 쥐어 짜주면서
1: 피가 위로
0: 이제
1: 올라오게.
0: 피가 위로 올라오도록 해주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자연으로, 중력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피를 한번 이제 돌게
1: 알겠습니다.
0: 해주는 의미는 있을 겁니다.
1: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의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가 잘안 되나 봐, 우리 학생은.
2: 종아리에 피를 쥐짠다고요?
1: 하체하고 상체 알았어. 자,
2: 뭔
1: 그다음 문자
2: 얘기인지 모르겠네.
1: 소개해주세요.
2: 9437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협착증이 있어서 그런지 새벽에 종아리에 조금만 힘을 줘도 쥐가 나서 너무 힘들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0: 주무시기 전에 다리, 무릎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목부터 발가락 끝부터요. 그 무릎까지 이렇게 들고 쭉 펴고 구부리고 이런 스트레칭을 수시로 좀 하시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 근데 쥐 나는 거하고 협착증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0: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척추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요, 이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에서 일과 시간 중에는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 신경 주변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제 누워있으면은 이제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허리 주변 신경에 피가 돌게 되면서 오히려 신경이 살아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이론이 있는데,
1: 네.
0: 너무 그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거 쥐날 때 쓰는 약이 있어요.
1: 와, 그래요?
0: 예, 신경통 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오.
0: 병원에서 그집 주변에 신경외과에서 진료 보시면 돼요.
1: 신경외과를 9437님 한번 가보시는 게 낫겠네, 그러면.
2: 근데 저그 종아리에 조금만 힘줘도 쥐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 네.
2: 제가 지난주에 원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근데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잡으려고 살짝 엄지발가락에만 힘을 줘도
1: 쥐가 나는 거야?
2: 발등 쪽으로 종아리에 쥐가 막 엄청 심하게 났었단 말이에요.
1: 여보세요.
2: 예?
1: 아니, 모니터를 왜 발가락으로 집어, 손가락으로 집어야지, 일어나서.
2: 아니, 리모컨 잡으려다 보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근데 그랬는데, 그 발등 스트레칭 많이 해주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1: 예.
2: 발을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발등을 쭉 피는
1: 지금도
2: 거.
1: 그렇게 하라는
2: 예, 그래서
1: 얘기죠.
2: 그거 저 지금 요즘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되게 시원하면서, 근데 발가락, 이제는 리모컨 잡아도 쥐안 나요.
1: 효과가
2: 예,
1: 있다는
2: 효과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면 되게
1: 야,
2: 괜찮아요.
1: 대한민국 여자 가수 중에 발가락으로 모니터를 치는
2: 리모컨,
1: 가수
2: 리모컨, 리모컨. 예, 양치만 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승부하는데 큰일 났네. 네, 다음 넘어갈까요?
1: 다음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1906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왼쪽 허벅지 앞쪽으로 찌릿찌릿하고 마취된 것처럼 통증이 있어요. 어떤 병원과 어떻게 관리 치료를 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왼쪽 허벅지 앞쪽, 예, 찌릿찌릿.
0: 네.
2: 마취된 것처럼.
0: 그 평소에 좀 바지를, 그 벨트를 좀 세게 묶는 편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허벅지 앞쪽으로 찌릿한 게 이제 그 신경통의 가능성이 있어요. 외측 대퇴 피부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신경외과나 통증의학과, 저희 같은 통증의학과.

0: 통증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병입니다. 요건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1: 어느 과로 동네 어느 과로 가라고 그러시나?
0: 신경외과나 예,
1: 신경외과나?
0: 저희가 그 마취통증의학과.
1: 마취통증의과나?
0: 네,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2: 통증의학과.
1: 1906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 네, 8831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이제 70대 초반인데요. 무릎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소염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얼굴이 붓고 다리도 부어서 약을 계속 먹어야 할지 어떨지 궁금하고요. 자전거를 탔을 때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기다릴게요.
0: 무릎 아마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씩 진행 중이실 것 같아요. 소염 진통제가 일단 처음 치료 책인데 이제 얼굴 붓고 다리 붓고 그러시는 분들이 신장에 무리가 돼서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1: 신장 콩팥.
0: 네, 콩팥. 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콩팥 같은데 간이나 콩팥에 좀 무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아닐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붓는다고 꼭 말씀하시고 그 피검사상 큰 네. 문제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1: 일단은 내과 가서 피검사부터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면 도움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자전거 타시면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자전거 탈 때 너무 힘들게 타지 마시고 다리를 벌리시면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0: 다리 모으고 11자로 신경 써서 타시면 좋겠습니다.
1: 자, 오늘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과의 상담 여기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김영건 원장님 오늘 고생했고요.
0: 네.
1: 풍금 씨 갑자기 저 산책 중에 네. 미모로 승부해야 되는데 모자 쓰고 와가지고 네. 갑자기 또 저희가 불러들기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2: 아유,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저 한청취학교에서 평생 풍.
3: 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갑자기 여기저기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모가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와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영덕강 고속도로 영덕 방면으로는 화서 2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있습니다. 차량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데 정릉램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대로 차량도 늘면서 홍제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종암분기점부터 작업 지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 습도는 5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운동장 흙냄새, 급식줄, 쉬는 시간에 소란? 아니면 이유 없이 길게 느껴지던 수업시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는 사실 공부를 배우는 곳이라기보다 사람을 배우는 곳이었구나 하고요. 친해지는 법, 멀어지는 법, 괜히 미워하는 마음, 이상하게 계속 신경 쓰이던 누군가. 그때는 다 너무 중요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다 처음으로 겪었던 감정들이라 더욱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졸업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요. 학교는 아직도 가끔씩 꿈에 나옵니다.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든지 지각을 했는데 교문이 안 열린다든지 이미 어른이 됐는데도 왜 꿈에서는 아직도 학생인 걸까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학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는 우리 자연사하자. 저는 자금이미입니다.

0: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랑 어울리는 분을 한 분 모셔봤는데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꼭 교실에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겐 한 권의 책이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좋은 문장을 세상에 소개하고 한 권의 책이 누군가에게 오래 남도록 뒤에서 조용히 애쓰는 사람.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의 편집자 홍근철님을 모셨습니다. 근철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자연사자 청취자분들께 시원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의 인문교양 편집자 홍근철이라고 합니다. 자금이미님하고는 5년 전에 그 어차피 우린 죽고 이딴 거 다 의미 없겠지만 이라는 책에 번역자랑 편집자로 네. 같이 함께 작업을 해서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책을 좋아하셨으면 책을 만드신 일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1: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편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0: 어째서요?
1: 들어요. 출판사 와보니까 네. 책 좋아하시는 분들 또 워낙 많고 또 독자분들도 막 그렇고 어쩌면 뭐 책은 저 나름대로 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네. 그보다는 책 만드는 일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 원래 꿈이 편집자,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그 원래 꿈은 무엇이었어요? 학창 시절의 꿈은?
1: 그 어렸을 때는 약간 천문학자가 꿈이었거든요.
0: 오, 네. 이과.
1: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우주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장은 이제 어쨌든 우주를 갈 수 없으니까 그쵸? 좀 우주에 관한 책들을 대신에 이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제 좀 책을 곁에 두는 삶을 살게 됐던 것 같고요. 뭐 사실 꼭 이 일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닌데 네. 이게 여러 우연이 겹쳐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0: 살다 보니 책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었다는 천문학자 지망생이셨군요. 어쩐지 책을 좋아하시면 학교 때는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셨나요?
1: 저는 모범적이었던 학생인 것 같거든요.
0: 아, 역시.
1: 딱 봐도 좀 그렇잖아요.
0: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1: 아, 근데 꼭 뭐 다 같이 이렇게 떠들고 네. 또 야자 이렇게 도망가고 해도 꼭 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0: 아, 꼭 있죠.
1: 좀 약간 제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 번은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집합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친구가 화장실에서 한 2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안 나와 싶었는데 그러니까 기다려줬죠. 네. 그래서 한 이제 전체 인원이 한 10분 넘게 이제 저희를 기다리게 된 상황이었는데 네. 선생님이 꼭 저만 꼭 짚어가지고
0: 아, 그렇게 그런 혼을 친구 내시더라고요. 꼭 있어요. 네. 좀 약간...
1: 그러니까요.
0: 운이 없는 친구.
1: 좀 운이 없는 친구.
0: 근데 그런 친구를 친구로든 그 화장실 갔던 그 친구는 되게 근철님에게 고마워하겠네요.
1: 고마워했을까요?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내심 또 네. 그런 걸 또 은근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약간 좀 튀고 싶은 아이였어가지고.
0: 관종?
1: 네. 그래서 약간 빨간 불태 안경 같은 거 쓰고 네. 네. 약간 깔맞춤에서 이렇게 핑크 뭐 시계, 핑크 신발 약간. 좀 그런 화려한 옷차림을 좀 즐기는 편이었는데.
0: 오, 그러셨구나.
1: 네. 근데 또 제가 최근에 네. 어떤 한 사회학자분의 어떤 그 책을 편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과거를 돌아보는 이제 그런 책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자기 옷차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0: 네네.
1: 그래서 뭐 이제 그 말에 따르면 민중계급 청소년들이 남들과 다르려고 튀려고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옷차림. 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뜨끔
0: 나잖아.
1: 그러니까요. 나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그러셨구나. 관종을 이렇게 또 사회 인문학적으로
1: 그러니까요.
0: 분석해준 책을 편집을 하셨군요. 네. 그 공부는 잘하셨어요?
1: 공부도 남들 다 하는 공부는 또 괜히 하기 싫은 거예요.
0: 아, 또 튀고 싶어.
1: 수학 같은 과목 이런 건 이제 어차피 꼭 해야 돼서 하는 공부잖아요.
0: 네, 그
1: 특별함이 없이.
0: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좀 약간 마이너한 과목들, 일본어, 뭐 미술 이런 것들을 좀 더 꽂혀가지고 열심히 하고 안 꽂히면 진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했던 것 같아요.
0: 특이한 좀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1: 그랬네요.
0: 아, 오늘 근철님과 학교 선생님, 책 같은 주제로 한 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니, 아까 막 너무 긴장된다. 어떻게 해? 징징대시더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1: 아, 그런가요?
0: 여러분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연도 좋고요. 여러분의 기억 속 학교의 모습이 너무 궁금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아, 혹시 출판사 편집자의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0: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여러 질문들 있으시면 근철님께 질문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근철님이 학창시절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노래를 한곡 갖고 오셨어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방을 진짜
0: 아,
1: 좋아했거든요.
0: 네.
1: 지금 뭐 잘은 못하는데,
0: 네.
1: 근데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하는데,
0: 진짜?
1: 예, 혼자 또 가기도.
0: 부지런하시네요.
1: 예. 근데 처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아, 이건 내 노래다. 예.
0: 오.
1: 약간 어른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른이 아닌 것 같은 이 애매한
0: 네.
1: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이 한창 핸드폰에
0: 네.
1: 빨간 눈 핸드폰 쓰고 있던
0: 네네네,
1: 시절이었는데
0: 있었죠,
1: 그때 이제 노래 연습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노래 연습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0: 무슨 노래일까요?
1: 소개를 해주시죠.
0: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근철님의 학창시절 최애곡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어요. 오일사원님, 방송시간이 다가올수록 어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

0: 처럼 살랑살랑 기분이 좋아질까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문자 보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큰미미가 자리를 비우긴 했는데 근철님께서 빈자리를 또 같이 살랑살랑 채우고 계십니다. 소연이 아빠님 사연 근철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소연이 아빠님입니다. 우리 땐 학교가 아니고 핵교였지요.
0: 핵교!
1: 핵교. 햇빛은 따끈따끈, 바람은 산들산들,
0: 네.
1: 청량한 한 스푼 더해주는 음악마저 정말 완벽하네요.
0: 오늘 여러분들의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날씨가 좀 더워지긴 했지만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여전히 바람이 좀 솔솔 불고 있어요. 그쵸?
1: 그러니까요.
0: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이번 주까지예요. 다음 주에는 바로 30도로
1: 그렇더라고요.
0: 진입한다고.
1: 네.
0: 바로 이제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 더 많이 즐기도록 해요. 소연이 아빠님, 어린 시절 소매에 물을 적셔서 그 위에 강낭콩을 올리고 변화하는 걸 적던 탐구일지, 라는 거 있었죠.
1: 그렇죠.
0: 남들은 싹을 못 틔워도 제가 키운 강낭콩은 무럭무럭 자랐죠. 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도 다른 아이들이 며칠 키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장딱으로 키웠죠.
1: 장딱.
0: 제가 이렇게 잘 키우는 비법은 애정을 듬뿍 주는 거예요. 미미 시스터즈 애정합니다. 또 이렇게
1: 따뜻한, 예.
0: 저희 청취자분들의 필력이 이 정도이십니다. 어떻게
1: 그렇군요.
0: 보십니까?
1: 너무
0: 네.
1: 훌륭하십니다.
0: 그쵸?
1: 예.
0: 근데 장딱이 될 때까지 닭을 병아리를 키우셨던 이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인데요?
1: 그러니까요.
0: 저도 키우긴 했지만 진짜 청소년 닭이 되던 즈음에 세상을 떴거든요.
1: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근데 대학생이 될 때까지 키우셨다면 이 닭은 정말 장수한 닭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거의 한 7, 8년은
1: 7, 8년.
0: 10년은 산것
1: 10년.
0: 같은데? 자연사 할
1: 자연사?
0: 때까지,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 자연사를
0: 비법은,
1: 실천하셨네요.
0: 네, 애정을 주는 것이다. 지금
1: 애정이
0: 소연이
1: 필요하죠.
0: 아빠님이 미미 시스터즈에게 애정을 주셨으니, 미미 시스터즈도 장수하고, TBS도 장수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네요.
1: 좋네요.
0: 네, 감사합니다. 소연이 아빠님. 5145님 사연 또 근절님 읽어주시겠어요?
1: 네, 5145님입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했는데요. 버스 안에서 도시락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학창 시절 도시락 까먹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맛있는 반찬을 싸준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그쵸.
1: 네, 아내 덕분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0: 5145님. 그치, 요즘에는 급식을 다들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는
1: 그렇죠.
0: 일이 좀 흔치 않은데, 그때는 정말 어머님들이 하루에 아이들 도시락도 점심 저녁으로 싸시고, 그러니까 두
1: 그렇죠.
0: 명이면은
1: 점심
0: 네
1: 저녁.
0: 개를 싸셔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또
1: 큰일이네요.
0: 남편이 또 출근하셔 할때또 도시락을 싸주면 거의 5개, 6개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했던 시절이라는
1: 그러니까요.
0: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내분이 싸주신 도시락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신 울사오님 감사한 사연. 네, 저희 근철님께서 또 좋게 읽어주셨어요.
1: 네.
0: 감사합니다. 소니 아빠님, 야자 땡땡이 치고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동전을 넣어주시며 함께 게임하던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와, 멋진 선생님이시다.
1: 그러니까요. 돈까지.
0: 야, 너 공부 안 하고 빨리, 오락이나 하고 빨리 집에 가! 이러실 것 같은데, 보통
1: 그러니까요.
0: 선생님이시라면, 그쵸?
1: 네.
0: 옆에서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하셨대. 동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자,
1: 말 없는 정이 또 이렇게 있네요.
0: 진짜 말없는 정이 있던 시절이었네요. 8528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습하지도 않고 화창해서 너무 좋네요. 딱봄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내일부터는 갑자기 좀 더워지던데 낮밤 기온차가 많이 나는 만큼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일교차가 조금 아직 있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감기 걸리지 않게 여러분 오늘 따끈하게 또 주무시고 낮에는 또 광합성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김초봉마니님 반갑습니다. 자금이미님 출첵합니다. 김초봉마니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편집자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편집자 근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즐겁게 지내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5145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5145님입니다. 매일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데요. 아내가 한마디 하네요.

0: 제발 산책만 하지 말고 네가 산책 좀 읽어라.
1: 의사원님 아내분이 참 이렇게 또 센스가 좋으세요.
0: 힙합이네요.
1: 거의 라임이 정말.
0: 네.
1: 네가 산책 좀 읽어라.
0: 하지만 책을 사주시는 분은
1: 네.
0: 출판계 빛과 소금이십니다.
1: 아.
0: 읽지 않아도.
1: 읽지 않아도 되니
0: 네,
1: 사주시기만.
0: 사주시기만 해도
1: 아, 또
0: 감사합니다.
1: 출판사 편집자님의 또 요런 한마디. 네. 하지만 너무너무 쌓아놓기만 하면 또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0: 저도요, 저도.
1: 책마다. 산책 좀 읽어라. 알겠습니다. 아내분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4128님. 1980년도 초에 첫 교사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했던 시골의 중학교는 한 반의 학생이 70명이었답니다. 선생님이셨나 봐요.
0: 그러게요.
1: 지금으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숫자이지만요. 그런데 3년 전 다시 찾아간 학교는 이미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었더군요.
0: 아이고.
1: 그쵸, 요런 학교들이 요즘 많아요. 요즘에는 한 반이 한 23명, 그쵸, 24명 정도인 것 같고, 총 합쳐도 한 4반 정도라고 해요.
0: 네 반이요?
1: 그러니까 전,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0: 저만 해도 한
1: 같아요.
0: 400명 정도였던 것
1: 저
0: 같은데요.
1: 때는, 이미는 나이가 없지만, 저 때도 한 반에 학생 70명까지 아니고, 한 50명까지 있었어요.
0: 50명.
1: 네. 그리고, 한 학년 반 개수가 한 12반, 이렇게.
0: 12반이요?
1: 네. 좀, 그랬던,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폐교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올해 또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0: 아, 좀
1: 네, 좀
0: 올라갔나요?
1: 올라갔다고.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북적인 학교가 됐으면
0: 아,
1: 좋겠네요.
0: 그러게요.
1: 네. 524E님. 미미님, 처음 들어요. 반가워요.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0: 처음
1: 520사님.
0: 오신.
1: 네, 오늘 원래 저 미미 시스터즈, 저는 작은 미미고요. 저희 또 친구인 큰 미미,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하는데, 큰 미미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특별 게스트 분이 와 계십니다. 근철님, 오늘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아, 그런가요?
1: 네. 그리고 소연이 아빠님께서 닭은 원래 30년 이상 하죠.
0: 30년.
1: 그렇군요. 지금 진짜 학창시절 하면 약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닭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학교에 대한 사연들 읽고 있으니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모범생이었는데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되게 좀 모범생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또, 놀땐또 노는 학생이었 답니다. 근철님은 혹시 생각나는 선생님 있으신가요?
0: 아니, 근데 그 전에
1: 네.
0: 뒤로 호박씨를 까는 학생이었다는
1: 아,
0: 게참
1: 네.
0: 재밌네요.
1: 네, 그런, 네.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0: 아, 알겠습니다.
1: 선생님, 기억나는 선생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0: 네. 아, 근데 제가
1: 네.
0: 과거를 한번 쭉 돌이켜봤는데, 이렇게
1: 네.
0: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대체로 좋은 기억이 아닌 거예요. 아,
1: 아하.
0: 뭐 선생님들한테 제가 마음을 주는 학생은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좀뭐 일본어 선생님하고
1: 네.
0: 또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이 좀 기억에 남는데,
1: 아.
0: 특히 이제 문학 선생님은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면은 입시 위주로 좀
1: 네.
0: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좀뭐 시를 한번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또
1: 오.
0: 아니면 글을 정말 아무거나 한번 써서 한번 읽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문학을 좀 즐길 거리로서
1: 좀
0: 좀
1: 자유롭게
0: 이렇게
1: 수업을 하셨던
0: 네, 좀
1: 선생님이신가
0: 경험을
1: 봐요.
0: 하게 해주시려고 좀 했던 것이 지금 와서 기억이
1: 그때
0: 남네요.
1: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의 근철님 이렇게 편집자가
0: 아,
1: 된
0: 좋은
1: 걸까?
0: 걸까요?
1: 감사한 선생님이시네요.
0: 감사한 선생님이시죠. 네.
1: 학창시절 근철님이 좋아하셨던 책은 어떤지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0: 저는 그 김혜란 작가의 책들을 좀 꼽고 싶은데요.
1: 고등학교 때 김혜란 작가님이 그때 데뷔를
0: 그때
1: 했나요?
0: 맞아요. 그때 작품 활동을 이제 2000년대에 제가 막 시작을 하셔서
1: 그랬구나.
0: 당시에 뭐 달려라 비
1: 네.
0: 아니면은 침이 고인다 이런 책들을 이제 좀 같이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00년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던
1: 네.
0: 풍경들 그리고 또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1: 네.
0: 이야기를 그려내는데 처음에 좀 재밌다고 느꼈던 거는
1: 네.
0: 인물들 간에 좀 불쑥불쑥 건네어지는 말이랄지
1: 네네.
0: 아니면 좀 뜻밖의 행동이랄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밑에 깔린 뭐 뭔가 다른 거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생각.

0: 심각하게 해주었던 책이 아니었나
1: 저도
0: 생각이
1: 김혜란
0: 듭니다.
1: 작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드라마틱한 사건 크게 없어도 그 일상이 얼마나 드라마틱해질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잘
0: 그렇죠.
1: 보여주는
0: 네.
1: 작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게 아주 막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뭐
1: 네.
0: 좀 소소한. 근데 이제 사실 등장인물들이 이제 한 20, 30대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1: 아, 맞아요.
0: 하는데 또
1: 네.
0: 뭐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게 된것 같은 나이인데 이제
1: 좀 쓴맛을 본
0: 그렇죠.
1: 그런 세대죠.
0: 그것들을
1: 네.
0: 갖고 사실 되게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근데 좀 그게 뜻대로 안 되고 계속 뭔가 어긋나는 지점들이 생기는
1: 아,
0: 인물.
1: 인생이
0: 예.
1: 얼마나 산 넘어 산인지.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10대 때일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저는 뭐 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이 돼 있겠다,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학교에 가 있겠다. 사실 그런 큰 그림을 저는 좀 그리는 편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기대 예상 뭐 이런
1: 네.
0: 장래 희망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던 학생이었어서 사실 뭐 그냥 삶이 그러니까 학교가 진짜 삶의 전부였던,
1: 그랬죠, 학창
0: 예, 안에서
1: 시절에는.
0: 친구들이랑 진짜 막 안달복달 하면서
1: 네.
0: 지내던 그런 게 전부였던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뭐 졸업하면 뭐 뭐라도 돼 있겠지 하는 좀 대책 없는 낙관 같은 게 있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책 속의 인물들이 또 어떻게 좀 문득 이제 읽다 보면은 아, 좀 슬프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1: 너무
0: 그쵸.
1: 현실적이라서,
0: 이게 20대가
1: 그쵸?
0: 되고 30대가 되면 내가 이런,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1: 네.
0: 산다는 거는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비행운에는 뭐 너는 자라 계속 겨우 내가 되겠지 약간 이런
1: 아,
0: 문장이
1: 명문장.
0: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또
1: 네.
0: 10대 때 저를 이제 돌아보면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약간
1: 울지 마.
0: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좀,
1: 문학
0: 예.
1: 소년이었던 근철님의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산통을 깨자면, 저는 쉬는 시간에 간식 먹으러 그렇게 전력질주했던 기억이
0: 중요하죠.
1: 가장 중요하죠.
0: 중요하죠.
1: 아니, 진짜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맛도 없는 만두, 냉동만두. 그거 돌려먹는 게 뭐가 그렇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일생 일대의 전력질주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철님은 학교에서 보낸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0: 시간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야자 시간
1: 아, 야자
0: 아닐까요?
1: 시간.
0: 네.
1: 아, 그쵸.
0: 사실 자습하라고 있는 시간인데,
1: 네.
0: 그 진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1: 딴짓 하지,
0: 노느라고,
1: 그치.
0: 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1: 네.
0: 그니까, 한 번은 이제 진짜 친구랑 보아의 가사에 대해서 한번 다, 심도 있게 한번
1: 아,
0: 토론해보자.
1: 분석을, 야자
0: 해서 진짜 한
1: 시간에.
0: 줄한줄다 써가면서
1: 아,
0: 분석하고,
1: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0: 그렇죠. 막 쪽지 주고받고, 뭐, 그래서 가끔 뭐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도 또, 야자 시간에 또
1: 야자
0: 다
1: 시간에
0: 하고.
1: 대부분의 인생을 경험을
0: 그러니까요. 이제
1: 하셨군요.
0: 진짜 그 모든 일을 선생님의 감시 속에서 조용한
1: 스릴
0: 가운데
1: 넘치죠.
0: 했다는 게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1: 아, 진짜. 근철님이랑 학교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학교 하면 또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바로 시험.
0: 그렇죠.
1: 너무 싫어.
0: 정말
1: 전
0: 너무
1: 아직도
0: 싫죠.
1: 시험을 보거든요. 꿈에서 수학 시험지 받아들고 이제 머리가 꿈속에서 팍 새해지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깨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악몽이
0: 트라우마다.
1: 없어요, 여러분.
0: 예.
1: 근철님은 시험 볼때 어떠셨어요?
0: 근데 저는 진짜
1: 네.
0: 옛날이나 지금이나
1: 네.
0: 인생이 벼락치기 거의 그 자체거든요.
1: 아, 닥치면 한다.
0: 네, 진짜
1: 네.
0: 미루고 미루다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될 때까지 노는 사람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근데 그 시점이라는 건 사실 진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1: 아, 내가 그만 놀아야 되는 시점.
0: 내가 딱 이거 넘어가면 내가 큰일 난다.
1: 이제 큰일이다, 진짜.
0: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니까 이제
1: 네.
0: 그때부터 막 징징대면서 막 주변에 친구들 다 같이 시험 준비하는 상황인데도 막 징징대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편이었어요.
1: 아, 그러셨구나.
0: 약간
1: 벼락치기 스타일.
0: 그렇죠.
1: 저도 그랬어요. 근데 또, 이거 꼭 나올 것 같아. 이런 감은 또, 촉은 또 완전히 왔거든요.
0: 모범생이시네요.
1: 근데 항상 안 맞아. 항상 틀려. 그게 또 시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한 건 절대 안 나오죠. 또, 아, 공부 안한건꼭 나오고.
0: 꼭 그렇죠.
1: 유일하게 시험의 좋은 점은 이제 결국엔 언젠가 끝난다는 거에 있다는 거.
0: 맞아요. 그러니까 밤새 고생했으니까 또 보상을 또
1: 그렇습니다.
0: 해줘야죠.
1: 그 사이에 또 문자를 또 보내주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잠깐 읽어드릴게요. 김서복마니님, 창문 열고 운행 중인데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네요. 학창시절에 아카시아 꽃 따서 먹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1: 달달했어요.
0: 그렇죠.
1: 저 저번 주에 아카시아 꽃 따서 먹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제가 시골집에 이제 엄마 아빠 보러 갔다 왔는데,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냄새 너무 맛 너무 달다고.

0: 그러는 거예요. 네.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꿀맛이야.
1: 먹어보고
0: 지금 약간
1: 싶다.
0: 아카시아, 네. 어, 아카시아 튀김으로도.
1: 튀김도 있어요?
0: 네. 튀겨서도 드시고, 아카시아, 별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김정은 마니님. 아카시아 향 맡으시면서 운전하시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안전운행하세요. 8320님 사연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 네. 8320님입니다.
0: 네.
2: 저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제 고모부께서 과학선생님이셔서, 그 학교 다녔던 게 참 가시방석.
0: 같은 학교 과학선생님이셨구나, 고모부가.
2: 진짜 가시방석이셨겠다.
0: 어떡해.
2: 네, 사연 마저 읽을게요.
0: 네?
2: 지금 생각해보면 고모부님 덕분에 중학교 생활 때 큰 사고 없이 보냈던 듯하네요. 지금은 하늘에 계신 과학선생님, 고모부님이 떠오르네요.
0: 이게 갑자기 찡해진다.
2: 그러게요.
0: 고모부께서 과학선생님이셨으니까 진짜 되게 어쩔 수 없이 모범적으로
2: 그렇죠.
0: 학교를 다니셔야 됐던 것 같지만
2: 그러니까요.
0: 그 덕분에 별 사고 없이 졸업을 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8320님 감사한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소연이 아빠님, 집 현관문을 여는데 맛있는 된장국 냄새가 나더라고요. 잠시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겠죠? 오늘은 어떤 음식으로 우리를 실망시킬까요?
2: 실망이요?
0: 아, 소연이 아빠님께서 저희 음식 배틀 코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항상 실망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2: 아, 그렇구나.
0: 오늘도 소연이 아빠님과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희가 또 강한 아주 센 애들 데리고 왔거든요. 잠시 뒤에 음악 배틀, 음식 배틀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 계속 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은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의 기억 혹은 유독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나 친구들 첫사랑 이야기도 너무 좋겠다. 여러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학교 이야기 계속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대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오늘은 학교가 테마인 만큼 학창시절에 나를 버티게 해줬던 바로 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면 그 시절 나의 SOS 음식 배틀. 근철님이 가지고 오신 음식이 굉장히 예상밖이라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요. 학창시절 우리들을 위로해줬던 그 음식으로 오늘도 뜨거운 배틀 가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질 메뉴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시절 나의 SOS 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시절 나의 SOS 음식 오늘 제가 자신있게 가져온 메뉴는요. 이게 빠질 수 없죠. 바로 떡볶이. 학창시절 하면 떡볶이죠. 예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떡볶이는 응급력 위로였습니다. 떡볶이로 거의 수혈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하루를 다 버티고 나서가 아니라 그 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간에도 갑자기 아주 급하게 필요해지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수업 듣다가 괜히 기분이 가라앉을 때, 친구랑 사소한 걸로 서운해졌을 때, 이유 없이 그냥 세상이 다 싫을 때, 그럴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늘 떡볶이였습니다. 달큰한 국물에 쫀득한 떡을 잔뜩 묻혀 입에 넣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죠. 거기에 주머니 좀 두둑한 날에는 오징어 튀김, 순대 튀김, 야채 튀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 국물이 자작하게 깔린 그 떡볶이에 납작만두를 푹 찍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요. 고백하자면 이 대본 쓰면서 저 납작만두 새벽 2시에 시켜 먹었어요. 매콤달콤한 양념에 납작만두 바삭하게 부서지면서 그 양념을 한껏 먹은 거를 입안에 우악우악 우겨 넘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요. 여기까지 아까까지 복잡하던 순각들이 다 사라집니다. 아니 사라진다기보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더 웃긴 건요, 친구랑 한창 삐지고 싸우고 있다가도 떡볶이 속 계란을 반으로 딱 잘라서 야, 너 먹어. 이렇게 계란을 건네는 순간 그 어색한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떡볶이는 이상하게 말보다 먼저 관계를 풀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떡볶이는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살리고 친구 사이의 마음까지 슬쩍 이어주는 엄청나게 대단한 음식이었습니다.
2: 아, 침이 고이네요.
0: 아, 그렇죠?
2: 네.
0: 근철님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2: 아, 네. 저는 조금 약간 색다른 음식을 가져왔는데요.
0: 네.
2: 그 시절 나의 SOS 음식, 저의 선택은요. 순대 곱창 볶음입니다. 저는 30년 정도를 안양에서 살았는데
0: 네.
2: 그 안양 1번가 쪽 중앙시장에 그 곱창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학교에서 수업 듣고 야자까지 하는데 사실 좀 놀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0: 아, 네. 야자 째고 가셨군요.
2: 그렇죠. 뭐 시험 본 날이랄지 아니면 정말 그냥 정말 째고 싶은 날. 그런 날은 이제 좀 같이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아프다고 좀 거짓말하고
0: 네.
2: 이제 그 몰래 순대곱창 볶음을 먹으러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0: 네.
2: 또 어떻게 보면 또 비밀 작전을 펼친 건데 또 마침 또 시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또 되게 비밀 통로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0: 두근거려졌어 갑자기.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인분이 네. 철판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볶아 먹는
0: 아, 그렇죠.
2: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양념이 매콤한 향을 이렇게 풍기면서
0: 지금 방금 침 삼키셨죠?
2: 어, 네. 지금도 침 계속 고여 있네요.
0: 침이 고인다.
2: 네. 되게 지글지글 이렇게 끓을 때 또 그리고 이제 깻잎이랑 양배추가 이렇게 숨을 죽이는 딱 그 시점.
0: 그렇죠.
2: 그때 이제 딱 순대부터 한 점 딱 집어서 양념에 푹 찍어서 한 입 딱.
0: 어떤 양념이었어요?
2: 아, 그
0: 막장.
2: 그 아니요 그
0: 아, 그 순대 곱창 볶음 양념.
2: 양념.
0: 오, 오케이 오케이.
2: 에, 약간 또 이렇게 양념이 숨죽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0: 아, 그렇죠.
2: 네, 또 그걸 찍어가지고 먹고 거기다 또 곱창도 이게 빠질 수가 없는데 곱창은 또 이렇게 쫄깃쫄깃하잖아요.
0: 그쵸?
2: 그걸 또 이렇게 질겅질겅 씹다 보면.
0: 네.
2: 쌉쌀한 맛이 이렇게 쫙
0: 아, 맞아요. 곱창에서 약간 씁쓸한 맛 올라올 때.
2: 네, 그게 또 별미죠.
0: 아, 그것도 고등학생 시절에 그걸 또 좋아하셨다. 씁쓸한 맛.
2: 그쵸. 그러고 이제 다 먹으면 밥도 이제 당연히.
0: 아, 국룰이죠.
2: 이건
0: 볶음밥.
2: 국룰이죠. 그쵸. 밥을 이제 한번 싹 볶아 먹고, 이제 입가심을 싹 해서.
0: 네.
2: 그러면 이제 배불리.
0: 네.
2: 노래방을 또 가거나.
0: 아, 노래방 가서 부하의 아틀란티 소녀도.
2: 아, 그럼요.
0: 보시고.
2: 아, 네. 그럼요. 아니면 이제 또.
0: 네.
2: 그 흔들이자 있는 카페.
0: 아, 캔땡땡.
2: 네.
0: 어.
2: 거기 가서 또 빙수 네. 한 그릇.
0: 아.
2: 게다가 빵 무한리필.
0: 아, 생크림에 찍어 먹는.
2: 네.
0: 아, 생각난다, 생각난다.
2: 네. 했죠. 네. 요즘에도 근데 가끔 이제 그때 생각하면서 순대 곱창 볶음을 좀 배달시켜서 먹거든요.
0: 네.
2: 근데 또 이게 배달을 시키면 철판에서 갓 볶은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거를 또 먹으러 가자니 또 혼자 먹는 음식은 또 아니잖아요.
0: 좀 그렇죠.
2: 그래서 같이 갈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또 네. 그것도 어렵고 해서 뭐 비밀 작전 같은 느낌도 없고 그래서 진짜 그 시절이라서 그 시절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나의 SOS 음식 한번 꼽아봤습니다.
0: 아, 근데 학창시절에 순대 곱창 볶음이라니. 순대 곱창 볶음 원래 소주 안주 아닙니까?
2: 어? 그러게요.
0: 어?
2: 또 사실 곱창이 그 씁쓸한 맛이 원래 또 약간 어른의 맛.
0: 그쵸.
2: 소주를 부르는 맛인데.
0: 그쵸.
2: 그때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거랑 같이 먹긴 했죠. 아쉽게, 아쉽게도.
0: 그랬구나.
2: 아니, 근데 작미미님.
0: 네.
2: 떡볶이는 너무 모범답안 아니에요? 약간 너무 교과서 같은데.
0: 교과서 맞습니다. 교과서 모범답안. 근데 교과서가 왜 교과서겠어요? 다 검증이 됐으니까.
2: 아, 그건 그렇죠.
0: 교과서인 거죠. 학창 시절 저를 키운 건 구하리 떡볶이였습니다.
2: 구하리나.
0: 순대 곱창 볶음 물론 맛있죠. 하지만 떡볶이에게는 상대가 안 될 걸요. 클래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2: 클래식.
0: 네, 클래식.
2: 아, 클래식도 좋은데 이 순대 곱창 볶음은 약간 좀 꺾는.
0: 네.
2: 그 트로트 같은 맛이 있다.
0: 트로트.
2: 저는 한번 그렇게 말해보겠습니다.
0: 아, 순대 곱창 볶음은 트로트다.
2: 그렇죠.
0: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오늘도 뜨거운 학창시절 음식 배틀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당장 나를 수혈해주는 매콤한 떡볶이냐? 트로트처럼 구수한 순대곱창 볶음이냐. 오늘 저녁 여러분의 위장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 주세요.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신 동안 근철님이 선곡해 오신 두 번째 노래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2: 이 노래는 네. 제가 3년간 컬러링을 네. 했던 노래입니다. 제가 또 한창 또 팬지오디 아니었겠습니까?
0: 팬지오디.
2: 네.
0: 그럼 같이 듣고 올게요. GOD의 0%.

0: G.O.D의 0%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아, 역시 소연이 아빠님께서 학창시절은 매점 메뉴가 나와야죠. 두 분 실망입니다.
1: 아, 실망을 시켜드렸네요.
0: 오늘도 실망을 아이고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연이 아빠님. 아, 그러게 떡볶이 매점에 안 팔았나? 순대곱창 볶음은 확실히 안 팔았죠.
1: 아, 안 팔았어.
0: 네, 절대 팔 리가 네. 없죠.
1: 불판을 또 이렇게 해야 돼서.
0: 그쵸. 아. 5235님께서 저 안양 살아요.
1: 오.
0: 오, 지금도 곱창 볶음 골목 있어요.
1: 아, 여전히 있구나.
0: 그때 그 가게 네. 아직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있을까요? 저 단골인 가게가 있는데.
0: 진짜?
1: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
0: 혹시 초성을.
1: 아, 근데 가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냥 가면 딱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는데요.
0: 그리고 가게 자체가 복층으로 되어 있다?
1: 아, 네.
0: 어, 혹시 5235님 아시는지, 혹시 아직도 그 가게가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연이 아빠님, 아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해서 퇴근길에 분식집에 들러서 사갔는데 화를 내네요? 이유는 제가 떡볶이만 사와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1: 아...
0: 그런데 떡볶이라니 정말 실망입니다. 오늘 두 분을 실망시켜드렸어. 아, 잠깐만. 근데, 떡볶이만 사온 게 진짜, 내가 소연이 아빠님에게 실망이다, 정말.
1: 아, 그러게요.
0: 어떻게 떡볶이만 딱 사가실 수 있어.
1: 그러니까 순대가 있어야 돼요.
0: 그치, 순대도 있고.
1: 튀김도 있어야 되고.
0: 튀김도 있고, 어묵 국물도 그쵸, 있고.
1: 그렇죠.
0: 진짜. 오늘 당당하게 실망해드릴게. 소연이 아빠님 실망인데, 정말.
1: 기차.
0: 아. 8528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8528님입니다. 네. 아하, 참 이게 학교 근처에 순대곱창 볶음이 있었으면 선택했겠지만요.
0: 네.
1: 아, 저희 세대에 인천 선인재단 쪽에서 학교를 나온 분이라면 모두 아실 재물포 지하상가 분식집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 친구들과 학교길에 1,000원, 2,000원씩 N빵으로
0: 아~
1: 떡볶이, 튀김, 순대, 라면, 그렇죠. 라볶이 등 아~ 나눠 먹으면서 수다 떨기 너무 좋았던 추억의 맛입니다. 떡볶이 압스.
0: 떡볶이 압스. 아, 오늘 떡볶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1: 아, 참
0: 오일사원님께서도 학창시절 우리들의 아지트 분식집이 생각나네요. 그 집은 만두랑 쫄면이 끝내줬어요. 아, 쫄면도 있지. 맞아.
1: 그렇죠.
0: 학창시절 하면 떡볶이, 아, 순대 곱창 볶음. 좋은 시도였으나
1: 네.
0: 떡볶이에는
1: 떡볶이가 너무 세네요.
0: 너무 세다.
1: 아.
0: 그럼 오늘 정리를 한번 또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화끈하고 쫀득한 떡볶이도 구수하고 보들보들한 순대볶음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둘 다 우리의 학창시절을 짱짱하게 만들어주었다. 어떤 선택이든 세상 보는 고민은 밥 먹고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0: 운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1: 오늘은 198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뜨끔해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윤신혜의 공부합시다. 지금 출발합니다.
0: 한국의 소울 음악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윤신혜. 미팔군 부대 출신 보컬 윤신혜는 원래 맑은 미성의 소유자라고 해요. 하지만 개성을 위해 혹독한 수련을 하며 목소리를 갈고 닦은 뒤 독특한 허스키 보이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 주제가 19살이에요를 들으시면 윤신혜의 원래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와 비교를 해보면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변화가 크답니다.
1: 윤신혜의 개성 강한 보이스의 첫 발걸음이 바로 이 공부합시다인데요. 그 1982년에 나온 이 노래는 우등생이든 열등생이든 학생들에게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아니 평소에도 지겨운 말인데 노래까지 공부하라는 노래를 들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0: 그러게요.
1: 아마 어른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해 윤신혜에게 가요대상을 안겨준 노래라고 합니다.
0: 특유의 강렬한 록 기반 팝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타 사운드가 중심에 있고 매우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노래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윤신혜 특유의 허스키하면서도 힘있는 보컬이 노래를 아주 에너지 넘치게 들리게 하죠. 힘내서 우리 공부합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1: 아 정말 너무한 노래네요.
0: 이 노래가 약간 시작부터 랄랄랄랄라 하면서 약간 약올리는 느낌이 들어요. 킹바도 턱 꼬이고 앉아서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하얀 신발 책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분위기 여기까지 좋았지만 놀러 갈 생각하다니 갑자기 분위기 바뀝니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1: 아니 갑자기 선생님이 강목 들고 등장하신 느낌인데요.
0: 그렇죠. 랄랄랄랄라 하면서 갑자기 생활지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내일 모레 바로 시험이다. 너를 공부해. 이건 거의 노래라기보다 방송실에서 나오는 공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가사.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않니?
1: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0: 그렇죠.
1: 시험 기간에 들으면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에 꽉 들으면 좋은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0: 윤신의 공부합시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학교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요. 근철리 오늘 한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1: 아니, 작은 미미님 연락 받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진짜 이러다가 흑역사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또 마음 편히 수다 떨고 가는 느낌이에요.
0: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방송 테마는 타이밍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2: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의

0: 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차량도 늘어서 마포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수요일 퇴근길 정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꽤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내부 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정릉터널 한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홍제램프부터 작업지점까지 밀립니다. 이후 정릉램프와 기름램프 빠져나갈 때 각각 정체되고 있고요. 사근램프에서 동부간선도로 합류하기까지도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공지에 몰리듯 끌려가던 선수가 경기 막판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결국 상대를 제압하는 한 방을 터뜨립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말하죠. 와, 제대로 바운스백 했네. 여기서 바운스백이란 다시 일어서다, 재기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데요.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도 바운스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과 비슷하지만 그보단 좀 더 강력한 무엇.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오히려 판을 뒤집는 것. 그래서 바운스백에는 역습이라는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하죠. 매일 오후 5시 지친 하루의 끝에서 다시 한번 튀어오를 준비 되셨나요? 전문의가 함께한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제가 보면은 이제 5시 무렵에 이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까지, 7시까지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5시에 퇴근하시면서 나선홍의 닥터스를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은 한번 문자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그냥 평소에는 저는 그냥 라디오만 들었어요. 이러신 분들 문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이고요.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바운스백, 네. 공이 튀어오르듯이 이 닥터스를 들으시면 건강 정보에 대한 바운스백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할 텐데, 여러분의 건강을 또, 요즘에 건강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다 이런 분들,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이 네, 문자도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바운스백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심장혈관흉부외과입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네, 잠시 후에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네,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드리고 갑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물의 성장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알려졌던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섞어 만든 사료로 동물을 키워도 이 동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다섯 가지 영양소 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후에 1912년 폴란드 화학자 풍크에 의해서 비타민의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그 가운데 비타민 A는 눈의 망막 기능을 유지하고요.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또 피부와 점막 건강에도 관여하는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하는 이 채소, 전환되는 이 채소,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죠. 비타민 A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 주황색 채소, 무엇일까요? 주황색 채소. 홍당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중고 거래 플랫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연근, 2번 당근, 3번 복근, 4번 두근두근. 네, 자, 비타민 A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주황색 채소. 네네. 뿌리 채소죠. 1번 연근, 2번 당근, 3번 복근, 4번 두근두근. 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케이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what they do.
1: 아, 숨 쉬는 일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관, 바로 심장이죠. 그리고 그 심장과 혈관, 폐와 흉부 장기까지 삶의 가장 중심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심장, 혈관, 흉부외과입니다.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이 중요한 영역을 책임지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섬세한 손끝과 깊이 있는 판단으로 생명을 잇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강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2: 안녕하십니까.
1: 네네, 반갑습니다. 네. 심장혈관 흉부외과 상당히 좀 긴 이름인데요.
2: 네.
1: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뭐 심장, 혈관 관련된 수술을 하시는 겁니까?
2: 저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대동맥 질환 관련 수술을 하고 있고.
1: 대동맥이요?
2: 네. 그리고 네네. 그 밖에도 심장 판막 질환,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하지정맥류까지.
1: 아, 하지정맥류까지.
2: 다양한 분야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아, 우리가 이제 평소에 뭐 강심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 그 강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걸까요? 요즘 궁금했어요.
2: 심장이 당연히 튼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2: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심장이라는 의미는
1: 네.
2: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있는 것처럼 긴장되는 네. 순간에도
1: 아.
2: 떨지 않는 그런 말을 의미하게 되는데
1: 네.
2: 사실 심장 상태랑은 큰 관련은 없습니다.
1: 관련은 없고요.
2: 다만 이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네. 긴장이 되면 더 두근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2: 또 아예 관련이 없다고도 아,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긴장되세요?
2: 엄청 긴장되고 있습니다.
1: 아, 전혀 겉으로는 전혀 지금 티가 안 나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 긴장되시는군요. 네. 아니, 생방송이라 아무래도 좀 네. 그러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심장, 혈관, 흉부외과, 심장, 그리고 혈관, 흉부, 이렇게 하나로 묶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 원래 예전에는 흉부외과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했었는데요.
1: 네.
2: 흉부외과란 유명 드라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 아, 그러네요.
2: 이제
1: 네.
2: 흉부외과 의사들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심장 질환, 대동맥 질환, 폐 질환, 식도 질환 같은
1: 네.
2: 흉부 내의 장기를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1: 네.
2: 가슴에 있는 장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대동맥이 가슴부터 골반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1: 아.
2: 그거에 연결된 다른 혈관들도 같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1: 네.
2: 환자분들이 좀 오해할 소지가 기존까지 있었습니다. 흉부외과라 그러면 가슴만 수술하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셨었는데요.
1: 네.
2: 오히려 이제 심장뿐만 아니라 연결된 혈관도 다 같이 수술을 한다는 의미에서 심장 혈관이라는 명칭을 추가를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1: 네.
2: 이제 환자분들도 오해 없이 모든 저희가 진료하는 부위를 진료받으러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0: 하면 심장만 보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다리 부분까지 다 이 혈관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나요? 오래 앉아 있으면 심장에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2: 오래 앉아 있으면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0: 네.
2: 당연히 이제 유산소 운동이 좀 적어지게 되니까
0: 네네.
2: 이제 그런 면에서도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예전에 저희가 그 이코노미 자석 증후군 같은 그 질환들이 한때 유명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0: 네네.
2: 혈전 같은 게 다리에 쌓이면 그 혈전이 심장으로 날아가서 폐동맥 혈전증 같은 무서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2: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는 당연히 심장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0: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생방송 오늘 한 시간입니다.
2: 네.
0: 자,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작년에 교수님께서 이제 초고령 환자 승모 판막 치환술에 성공했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어떤 수술이고 이 당시 초고령 환자면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 어떤 분이셨을까요?
2: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0: 네.
2: 당시 나이로 93세셨습니다.
0: 아유, 93세요.
2: 승모판막 역류증이 심한 환자여서 이제 가만히 계셔도 숨이 차시는 그런
0: 네.
2: 호흡곤란 증상으로 오셨던 환자분인데요.
0: 네.
2: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승모판막이 다 망가져 있어서 승모판막을 인공판막으로 치환하는 승모판막 치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0: 아, 네네네. 아, 그러니까 승모판막을 인공으로.
2: 네.
0: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2: 나이가 많으셔서 조금 수술 후에도 고생하긴 하셨지만.
0: 네네.
2: 지금은 잘 회복해서. 이제 외래로 잘 다니고 계십니다.
0: 아, 네. 93세인데. 이분을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도 좀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었고
0: 네.
2: 저희 광명병원은 그 순환기내과 교수님들하고도 협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네.
2: 그래서 다학제 협진이라고 하는데 순환기내과 교수님하고 같이 모여서 아무래도 수술하기가 조금 위험한 환자분이다 보니까
0: 네.
2: 그냥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술로서 수술이 아니고 시술로서 조금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꼭 수술을 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환자분이고
0: 네.
2: 결국에는 이제 수술이 제일 환자분한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다행히 잘 된 것 같습니다.
0: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상당히 환자 본인도 걱정하셨을 테고 또 우리 교수님도 상당히 많은 깊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던, 다행이었던 그런 수술이었네요. 주변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 건강 상담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물어오실 텐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겁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0: 네.
2: 아무래도 제 이제 연배에
0: 네.
2: 가 병이 걸린다기보다는
0: 네.
2: 저희 아버님 세대가 이제
0: 아 부모님들
2: 네 저희 친구들의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0: 네.
2: 심장병이 생기는 이제 나이가 되셔서 건강 검진하거나 이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0: 좋겠는가
2: 네,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0: 네네 예를 들면 뭐 심장 스탠드라고
2: 네,
0: 하나요?
2: 네, 그런 것도 있고 나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0: 네네네.
2: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 좋은 병원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0: 본인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좋은 병원을 추천해 주세요.
2: 이제 저한테 오면 당연히 잘 해주겠지만
0: 네.
2: 심장 질환은 치료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0: 네.
2: 앞으로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까지 생각하는 게
0: 그렇죠.
2: 중요합니다.
0: 네네.
2: 그래서
0: 대기랑 좀 가까운
2: 맞습니다.
0: 곳에 전문의
2: 네, 그런 네네. 곳에 괜찮은 잘하시는 선생님들 추천해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병원 온다 그러면 당연히
0: 네네.
2: 제가
0: 적극적으로
2: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심장혈관 흉부외과입니다. 자, 지금 교수님 앞에 그 OX 팻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그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강민 교수님께서 떠도는 심장과 혈관 질환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잠깐 짚어보고 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기 3번 카메라 보이시죠? 저쪽에도 이제 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고요. 다 끝난 질문이 끝난 뒤에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 마비는 항상 갑작스럽고 강한 통증으로 시작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X입니다.
0: X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세모로.
0: 아, 세모입니다. 네. 네네. 자, 세 번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면 심장질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X 하겠습니다.
0: 아, X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관상 동맥이 50% 이상 좁아지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X 하겠습니다.
0: X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O입니다.
0: O.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항상 갑작스럽고 강한 통증으로 시작된다. X 그러셨어요?
2: 네.
0: 저희가 알기로는 갑자기 오고 강한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2: 이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증상은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모든 환자분들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는 건 아니고
0: 네.
2: 그냥 묵직한 불편함이라든지 그냥 가만히 누르는 듯한 느낌.
0: 네.
2: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제 병이 갑자기 심하게 진행되면은 이제 심장마비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네네. 다른 증상들로는 이제 심장마비라는 게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그런데요. 뭐 이제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가
0: 네.
2: 부정맥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이 다양해서 증상도 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그 약간 뭐 소화불량처럼 느끼기도 한다. 이런 표현은 말 그대로 소화불량이라는 게 뭐 이 배 쪽이잖아요. 그런데 심장은 가슴 쪽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소화불량이 어느 쪽에서 느껴진다는 겁니까?
2: 보통은 명치 쪽에서 소화불량 느껴지시는 분이 많은데.
0: 아, 명치 쪽에요?
2: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전형적으로 협심증이나 이런 증상을 표현할 때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슴이 쓰리거나
0: 네.
2: 이런 증상을 말씀드리는데
0: 네.
2: 뭐 가장 흔히 혼동되는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치 쪽은 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0: 네네.
2: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0: 네.
2: 그런 쪽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전문의의 진료 받아보시고 그리고 가슴 아니라 왼쪽 팔만 아파도 심장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2: 그 이제 저희가 연관통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0: 네.
2: 보통은 이제 가슴이 먼저 아프고 왼팔도 같이 아픈 경우들이 많은데 되게 비특이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학이 어려운 게 항상 교과서에 있는 증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고
0: 그렇죠.
2: 이제 연관통이 먼저 더 심하고 그다음에
0: 네.
2: 뭐 팔이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심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진단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그냥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외에 어떤 변수가 많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까요?
2: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뭐 팔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그러면은 반드시 좀 병원에 빨리 가셔서 이게 정말 팔이 아픈 건지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을 빨리 받아보셔야 되겠죠.
2: 맞습니다. 네.
0: 네네. 자, 그리고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세모 그러셨어요.
2: 네. 혈관 상태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넓은 의미의 를 포함하고 있어서
0: 네.
2: 혈관이 이제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을 수도 있고
0: 네.
2: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잘 생기는 게 대동맥이 많이 늘어나 있는 정상.

0: 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대동맥류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1: 아, 늘어날 수도 있다.
0: 네. 혈관 자체가 좁아졌거나 늘어났다고 해서 내시경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혈관이 보통 좁아져 있는 분들은 그 병을 약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혈전제들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내시경 하다가 항혈전제를 많이 복용하는 분들은 네. 그 이제 장 점막 같은 데서 출혈이 심하게 있어 가지고 네. 이제 그런 약을 드시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센터나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 이 약을 잠시 중단해도 되는지 이제 심장 내과나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이제 특별히 끊어도 문제가 없는 분이면 그냥 끊고 검사를 진행하면 되고 대동맥류도 이제 1.5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냥 정상치 1.5배 그 정도에서는 크게 내시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미 뭐 1.5배가 아니라 대동맥 크기 자체 보통 3cm인데 막 10cm, 11cm 이렇게 큰 분들은
1: 그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0: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대동맥이 터지거나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아마 안 해줄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 전에 대동맥 질환을 먼저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1: 네네. 항혈전제를 이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병원에 그걸 복용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 되고
0: 그렇습니다.
1: 또 그 소견서를 받아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시는 거 이게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되겠군요.
0: 네.
1: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 심장 질환 걱정 안 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0: 맞습니다.
1: 아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정상입니다. 그랬는데 심장 질환 걱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0: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특별히 걱정할 건 이제 다른 원인이 없다면은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1: 네.
0: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관상동맥 질환 혹은 대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심장 질환에는 이제 판막 질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판막 질환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도 생길 수가 있는 문제여서 이제 보통은 증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건강 검진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아, 네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 안심할 수는 없는 거군요. 이게.
0: 맞습니다.
1: 네. 네. 아유, 참 정상이어도 걱정을 해야 되니 이거. 자, 그리고 관상동맥이 50% 이상 좁아지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네.
0: 이것도 관상동맥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은 주 관상동맥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각 분지 혈관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좁아졌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 네네.
0: 그냥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다른 수술을 준비하다가 이제 CT나 초음파에서 이상한 게 보여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많이 좁아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환자분한테 여쭤보면 특별히 본인은 큰 증상이 없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기는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또 부정맥 있으신 분들도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오, 그러셨는데. 자, 그렇다면 고혈압이 정상이에요? 근데도 혈관은 손상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0: 저의 이제 질문은 고혈압 자체가 뭐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고혈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없다.
1: 네.
0: 그러면 혈관 손상은, 다른 원인들이 뭐
1: 있을 수 있겠죠.
0: 그렇지만 혈압 자체가 낮은 건 좋겠습니다.
1: 네네.
0: 제가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1: 아, 네네. 네.
0: 혈압이 있는데 증상이 없어도 혈관은 망가집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뭐 고혈압 관련해서는 저희 닥터스에서 수없이 많이 청취자분들께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 혈압을 관리하는 거 교수님 그 뭐 약을 요즘에 이제 약이 많이 좋아져서 약을 복용

0: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첫 번째로 계시고 그리고 나서 뭐 식단이라든가 평소에 네. 그리고 운동 이런 것도 좀 병행을 잘 하셔야 되겠죠.
1: 이제 운동 및 식단 조절이 이제 당연히 첫 번째가 되고
0: 네.
1: 체중이 감소하고 이제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혈압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미 고혈압을 진단받고 그거에 더불어서 대동맥류, 대동맥 질환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갑자기 그때부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또
0: 오히려
1: 오히려 좋지는 않습니다.
0: 조치하는 결과가 네. 나올 수 있는 거군요.
1: 운동 자체는 좋은데
0: 네.
1: 그걸 진단받은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열심히 운동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네. 이제 저강도의 운동을 하는 거는
0: 네네.
1: 언제나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와서 진단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너무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0: 네네.
1: 뭐 전력 질주를 한다든지.
0: 네. 걷는 운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그 저 달리기를 하신다든가. 네.
1: 헬스장 가서 갑자기 너무 많은 무게를 든다든지 그런 게 네.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네. 그리고 그 아까 하지정맥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어떤 건가요?
1: 이제 하지 정맥류 이 음이 자체는 정맥이 네. 튀어나와서 뱀처럼 꼬부라진 거를 음이를 하는데
0: 네.
1: 그거에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전문적인 정맥 부전 증후군이라고 말을 또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제
0: 네네.
1: 정맥이 피가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0: 네.
1: 거꾸로 다시 다리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거든요.
0: 네네.
1: 그거를 잘 일으키는 원인은 아무래도 연세 노령과 노령화 관계가 있겠고
0: 네네.
1: 다른 거는 이제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게
0: 네.
1: 정맥 순환에 좋지 않아서 병을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0: 이거 저 일반적인 일상에서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아 이게 하지정맥류인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나요?
1: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다리가 무겁다.
0: 다리가 무겁다.
1: 다리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 무겁고
0: 네.
1: 저리고.
0: 저리고.
1: 근데 이제 조금 걷다 보면은 오히려 좀 괜찮고.
0: 괜찮고.
1: 네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0: 네네. 이 방송을 이제 우리 기사님들께서 많이 들으시는데 이제 택시 하신 분들이나 또 장거리 화물차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그 휴게소 가시면은 좀 반드시 좀 이렇게 마사지도 하시고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장시간 앉아 있고 서 있고 이런 작업을 가지신 분들은
0: 네.
1: 당연히 이제 마사지 하는 게 또 중요하고 스트레칭이나
0: 네. 스트레칭.
1: 하지정맥 그 강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은 까치발 드는 게 있습니다.
0: 아, 까치발 드는 거예요?
1: 네. 이제 까치발을 들면은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0: 네.
1: 다리에 모여 있는 혈액을 이제 마치 펌프 작용하듯이
0: 아, 그렇군요.
1: 가슴 쪽으로 올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보내 줄 수가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정말 장시간 앉아 계셔야 된다 그러면
0: 네.
1: 저도 긴 시간 수술을 할 때는 신는데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0: 압박 스타킹이요?
1: 네. 아. 일반적인 스타킹보다 좀 더 강한 강도로 조여주게 되는데
0: 네네.
1: 그런 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을 좀 줄여주거나 혹시나 이미 있다 그러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자, 오랫동안 서 계시거나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네, 이 하지정맥류 이거 관련해서 또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수시로 좀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심장, 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김강민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 상담 2부에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심장과 혈관의 거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고 계시는 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홍부외과 김강민 교수님 모시고 심장질환과 수술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2935번님이요. 혈압은 아침에 재는 게 정확한가요? 저녁에 잰 혈압은 의미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 이거는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맞나요?
2: 제가 대동맥 질환을 주로 수술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항상 혈압을 집에서 재오시라고 로트를 나눠드리고 혈압을 재는데 네. 이제 환자들마다 어떤 분은 아침 혈압이 높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녁 혈압이 높은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혈압은 이제 하루 중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거나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계속 재가서 혈압을 전체적으로 다 낮추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네. 어렵고 이제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한번 혹은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침 저녁으로 재서 이제 일과 중에도 많은 변동이 있다면 그거에 네. 맞춰서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혈압약을 조금씩 네. 먹는 시간이나 이런 걸 조절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가 더 맞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잴 때는 정상인데 콩 내가 네. 병원 가서 재면은 높게 나온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2: 네. 네. 저도 아마 지금 재면은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긴장된 상황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 전문용어로도 있습니다.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 해서 하얀 네네. 가운만 보면 네. 혈압이 높아진다.
1: 혈압이 높아지는.
2: 그래서 제가 꼭 환자분들께 집에서 혈압을 재라고 권유를 드리고 권고를 네. 드리고 이제 집에선 계속 혈압이 120인데 교수님 외래만 오면 네. 혈압이 160이에요. 아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하는 순간 혈압이 올라갈
2: 네.
1: 수 있다.
2: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저도 이제 그 집에 그 혈압기 네.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아침마다 재는데 두 번씩 잽니다. 두 번씩. 두 번씩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2: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234번님이 교수님, 대동맥 질환은 조용하다가 갑자기 위험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대동맥 박리는 응급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야 할까요? 이렇게 청취자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2: 제 환자분들 중에 절반은 대동맥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이고 절반은 네. 아직 안 받고 혈압 관리 같은 이제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2: 이제 그런 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동맥이 정상 크기의 1.5배 이상 크기가 늘어난 것을 대동맥류라고 하게 됩니다.
1: 네.
2: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무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심장이 네. 뿜어내는 피를 네. 혈압을 다 받아줘야 하는 장기가 대동맥인데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몸에 어떤 아픈 증상이나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정말 많이 커져서 한 10cm 이상 커져서 주변 장기를 압박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네네. 보통 저희가 수술을 이미 결정하는 시기가 55mm 정도, 5.5cm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크기에서는 증상이 있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아. 근데 이제 대동맥이 그 정도 컸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상당히 많은 분의 환자분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동맥 박리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대동맥이 일부가 찢어지고 네.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그런 병이 생기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동맥 박리 중에서도 네.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상행 대동맥 박리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 수술을 받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절반의 환자분이 돌아가십니다.
1: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군요. 네.
0: 그래서 제가 대동맥류로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어서 약물 치료만 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네네. 게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거나 네. 등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 열일 제쳐두고 꼭 응급실 오셔가지고 네네. CT를 찍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1: 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
0: 그것도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네. 이제 대부분은 대동맥이 찢어지면서 실제로 환자분들도 표현하실 가슴이 뭐 터져나간다, 찢어지는 것 같다, 혹은 등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아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0: 그냥 이제 갑작스런. 그런데 이제 대동맥 박리 보통 갑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흉부나 가슴이나 등 쪽에 통증이 발생하면 그런 기존의 대동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네. 꼭 응급실로 빨리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2234번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동맥 박리는 응급 상황이니까 네, 그 전에 아무튼 뭐 대동맥 관련한 질환이 있으시다 그러면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혈압 관련해서요. 그 요즘에 원통에 팔 놓고 재잖아요. 이게 왼팔 보통 이제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0: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1: 네네네. 네.
0: 이제 근데 또 양팔을 다 재보셨는데 네. 혈압
1: 차이가 있다.
0: 차이가 있다. 그러면 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아, 네. 차이가 있는 분도 계신 거군요.
0: 그런 분들은 보통 네. 왼쪽이나 오른쪽의 팔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혈압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3190번님. 네. 자, 그리고, 4499번님이, 오늘 혈압 질문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혈압 잴 때 팔에 재는 거하고 손목에 재는 거하고 다른데 어떤 게 정확한가요? 그러셨는데.
0: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서 멀어질수록 네.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 상완. 네. 그러니까 위팔에서 혈압을 재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팔뚝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4632번님.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지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가끔 숨이 가쁜 느낌이 드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셨는데 조금 둥그스름한 질문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0: 사실은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네. 긴장을 하거나 한다면은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냥 단순히 빨리 뛰어도 부정맥이고 느리게 뛰어도 부정맥이고 네. 불규칙적으로 뛰어도 부정맥입니다. 그중에 어떤 부정맥들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자꾸 두근거리고 숨이 가쁘다 네. 이런 말만 듣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과 같은 데 가서 네. 진단을 받으시면 거기서 또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검사나 치료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4632번님이 병원에 가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고 빨리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0: 네. 아까도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두근거린다,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드리는

0: 말씀은 네. 병원에 가서 그렇죠. 정밀 검사를 해봐라.
1: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뭐 네. 네,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병원에 빨리 가셔서 특히나 이 심장 관련 또 뭐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 총각을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9254번님 58세 남성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느낌이 가끔 있는데 몇 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이게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0: 이 가슴이 쥐어짜는 느낌은 그 협심증이란 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1: 네.
0: 이 한자어 자체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1: 네.
0: 협심증이라는 이 말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특히나 다른 이제 가슴 쪽에 통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1: 네.
0: 특히나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이 든다면
1: 네.
0: 바로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저 9254번님 이 질문 자체가 협심증인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예, 그래서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0: 제가 아까 흉통을 아주 비틀기져 느낀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증상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 청취자분께서 가슴이 쥐어짠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좀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가슴이 쥐어 짠다. 이게 참 그 말씀으로 표현하시기가 가슴이 쥐어 짜는 거지.
0: 저도 이 네.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러게요. 네네.
0: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1: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0: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하. 가슴을 쥐어 짠다. 혹은 뭔가 이제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돌을 얹어놓은 것 같구나.
0: 네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꼭 네.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3869번님은 교수님 아버지가 흡연도 오래 하셨고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병원을 안 가시려고 합니다. 이럴 때 꼭 설득해야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0: 네.
1: 이번도 제가 볼 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0: 계속 비슷한데요.
1: 네네.
0: 아버지 연세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60대 이상이고
1: 네.
0: 흡연도 이미 20대 때부터 40년간 하루에 한 갑씩 피셨으면은 굉장히 많이 피셨을 것
1: 그렇죠.
0: 같고 혈관이 다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네네.
0: 이러는데 가슴까지 답답하다고 하시면
1: 네.
0: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약물 치료가 됐든 아까 스텐트 시술 같은 게 됐든
1: 네.
0: 필요하다면 수술 같은 게 됐든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교수님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그 심장 관련해서 이제 수술 받는 분들이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스텐트 같은 경우 가장 1순위 이분들 환자분들을 내가 수술해 봤더니 이분들의 특징이 있더라. 그 중에 1순위를 한번 꼽아 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0: 환자분들의 특징이요.
1: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담배라든가.
0: 네, 담배가 이제 생활적으로는
1: 네.
0: 담배 피시는 분이 당연히 많습니다. 이제 담배 피시면은 혈관 건강에 굉장히 최악이기 때문에
1: 최악이다.
0: 그렇게 되고 이제 기저 질환 그 가지고 계시는 동반 네. 질환으로는 당뇨 있으신 분들이 문제가
1: 당뇨.
0: 많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당뇨가 있고 담배 피신다.
1: 네.
0: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심장 수술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꼭 그렇군요.
0: 이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네. 당뇨 있고 아무튼 담배는 끊으셔야 되겠죠.
0: 담배는 꼭 끊어야
1: 돼요. 네. 이런 말씀을 뭐 계속해서 닥터스에서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4499번님이 혈압약을 복용해서 지금 정상인데 음식을 조금 짜게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죠.
0: 이제
1: 여기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짜게 드셔도 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닥터스가 아닐 것 같습니다.
0: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네, 짜게 드시면 안 되겠죠. 좀 적당하게
0: 네.
1: 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짠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가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0: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짜게 안 드시는 게 좋겠고
1: 네네.
0: 이제 저희가 그 환자분들한테 항상 병력 정치,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이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볼 때
1: 네.
0: 가족력을 항상 여쭤보거든요.
1: 아, 가족력.
0: 이제 당연히 유전적인 질환도 유전이 되겠지만 가족분들이 다 똑같은 음식을 드십니다.
1: 아,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공유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1: 아, 그래서 또 그게 가정력으로 이어질 수
0: 맞습니다.
1: 있는 거고요.
0: 맞습니다. 네, 음식도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 저는 생각이 되고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반추해 보면 짜게 먹는 게 당연히 안 좋다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좀 적당하게 네. 예, 드시고요. 4495님 짠 음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일단 혈압약을 복용해서 정상이지 이게 안 드시면 또 정상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리고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5692번님이 어머니가 부정맥이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를 안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걱정됩니다. 가족으로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0: 이 치료를 안 해도 괜찮다고 한 게
1: 네.
0: 그 이제 담당하는 의사가 한 말인지 아니면 어머님이
1: 아,
0: 치료받기 싫으셔서 하신 말인지가 이제 고민이 되겠는데요.
1: 네.
0: 이제 부정맥들 중에 정상으로 뛰지 않는 건 전부 다 부정맥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아주 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정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맥들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들이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뇌졸중에 과거력이 있다거나
1: 네.
0: 아니면 다른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1: 네.
0: 적극적인 약물치료나 시술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자를 받아보면 그 연세 지긋하신 부모님들 이제 자녀들이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아유 나는 괜찮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1: 이분들께 뭔가 경종을 울릴 만한 참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0: 이게 저희 우리나라가
1: 네.
0: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제일 단일 질환으로
1: 네.
0: 뭐 제일 많이 죽는 건 역시나 심혈관 질환이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망 원인.
0: 네.
1: 네네.
0: 이제 심장 혈관이 오래 쓰다 보면 그것도 같이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네.
0: 항상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심장에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다 돌아가시는 걸로
1: 아.
0: 이제 오해를 하셨던 그런
1: 네.
0: 세대이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시술이나 수술도 그렇고 시술도
1: 네.
0: 그렇고 많은 발전을 이뤄서 굉장히 많이 안전하게 됐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자녀분들의 말씀을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자, 교수님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퀴즈 정답 비타민 A, 네, 뿌리 채소. 네, 정답은 당근이었습니다. 당근. 유산균 받으실 분 5152번님, 8580, 3056번님 세 분께 드리고요. 후라이팬 6909번님, 공연 티켓 받으실 분 1555-1914, 7340-7788, 6536. 이렇게 다섯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가죠, 교수님?
0: 그렇습니다.
1: 두근두근. 좀 긴장이 이제 많이 풀리신 거죠?
0: 아직도 두근두근 있습니다.
1: 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김강민 교수님과 함께 유쾌한 해답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3: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

0: 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마다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사당 진출램프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램프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강동 고덕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차량들 지금은 갓길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외곽 이정구 쪽으로 가는데 성수에서 성동분기 또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면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40분 내외로 걸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구리시계부터 종암분기점까지 더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5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데 오늘 오후 내내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지금도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가 있고요. 연희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그 밖에 도로들은 1시간 전보다는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조금씩 줄었는데요. 돌발 상황에는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도봉지하차도 출구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 지금은 3차로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여파로 도봉지하차도 입구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립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 습도는 56%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낮에는 더운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올랐고요. 이번 주는 내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30도 이상인 곳이 많아서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내일 아침 인천과 경기도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 해당 구간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김제분기점 부근 졸음쉼터에서는 화물차가 안전지대 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 습도는 5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서

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머리미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 본부 앞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 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귓가에 지저귀는 파란색 마음의 바다 아픈 파란색 그 시신 날개 뜨듯이 예뻤어

귓가에 지저분한 파랑새 마음에 파다 희던 파랑새 푸시신 날개 해주시에 애빠서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3년 전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너 많이 변했다 또는 너답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의미가 실망이든 칭찬이든 이런 걸 벗어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요.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지? 여러 환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자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늘 한결같다라는 말 과연 좋은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스티브 밀러 밴드 아브라카다브라.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제가 사람이 늘 한결같은 게 꼭 좋은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진짜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제가 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과연 한글 같은 게 좋은 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릴게요. 첫 곡 들으신 아브라카타브라, 이거 동명의 제목들 참 많이 여러분들 아시죠? 레이디 가가도 이 제목의 노래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 걸그룹이라고 하나? 이 팀도 이 아브라카타브라 이 노래를 불렀었죠. 제목만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주술, 주문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노래들 중에서 누구께 제일 좋으세요? 아마도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게요. 아, 오늘 황피디님 제가 좀 발음이 좀 계속 꼬이고 새고 이러네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스윗 볼룸 블리츠 듣고 오셨습니다. 7911번님인데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일입니다. 승객을 태우고 분당 가는데 판교 톨게이트에서 차가 RPM이 뚝 떨어지면서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승객은 타 있고 재빠르게 비상등을 켜고 하위 차선으로 피하는데 뒤에 승용차가 빵빵대며 난리칩니다.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데 왜들 그러시는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놀라셨겠어요. 자동차라는 거는 뭐 얼마든지 고장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그렇죠. 본인 차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정말 그 저도 그 별일 아닌데 계속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고 이런 경우를 몇 번 좀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러면 화도 나고 그래요. 7911번님 지금 사연을 보니까 승객을 태운다고 하셨으니까 택시를 하시는 분 같습니다. 더더욱이 톨게이트였으면은 뭐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도 아닐 텐데 그래요. 아무튼 지금은 차 잘 고치시고 운행하시는 거 맞죠? 이 다음 내용도 좀 궁금해지네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넥스트 그대에게 들으셨습니다. 3983번님 안녕하세요 순디. 저도 프라엑스 남자용 향수가 있는데 거의 10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큰 처제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인데 1년에 한두 번쓸 정도로 아끼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러면서 넥스트 노래 신청해 주셨고요. 이게 아마 그 넘버 5 향수 얘기를 하고 이제 저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비싼 향수 막 뿌리기가 좀 그래요. 저도 몇번못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넥스트 노래를 이제 더 파워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일단 그대에게를 먼저 보내드리고 더 파워도 조만간 시간이 허락할 때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Phone on Blown's What's Up.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Foreigner, Hot Blood. 이어서 Kiss, I Was Made for Loving You. 두 곡 들으셨습니다. 5407번님. 방송만 듣다가 문자 참여는 처음입니다. 조용한 노래 한 곡 신청해 봅니다. 엘사의 Ten Bapas 들려주세요. 서산에서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서산에서 들으셨네요. 오늘 신청하신 이 곡은 오늘 방송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이어서 5788번님 권디 공연 이벤트 당첨돼서 오랜만에 짝꿍이랑 서울 데이트도 하고 이지연 재즈 오케스트라도 관람했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다녀오셨네요. 잠깐만, 우리가 그때 다섯 분한테 드렸는데

전이 세플로엣 웨이 들으셨습니다. 아, 새벽 공간 마지막 곡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5407번님께서 신청하신 엘사 템바 파스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0: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인천, 경기, 서해안 등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있는 만큼 안개 구간 지날 때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는데요. 당분간 낮가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버스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는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릉분기점,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분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약 50분 전 버스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은 다 껐지만 4차로와 갓길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 뒤로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목동운동장부터 사고 지점까지 서 있다시피 한 정체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신원날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부천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출근 차량의 사고 여파 더해져 뒤로 반포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편 김포 쪽으로는 잠실철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버스 화재 사고 처리 작업은 약 5분 전 끝났습니다. 다만 처리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뒤로 국회대로 영등포 전화구가 교차로부터 신월나들목까지 시속 20km 미만의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와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우린 쉽게 실패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포스트잇인데요. 원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너무 쉽게 떨어지는 바람에 실패작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약한 접착력 덕분에 붙였다 뜨기 쉬운 메모지가 만들어졌고 전 세계인이 쓰는 아이디어 상품이 됐죠. 뽁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벽면 장식재로 개발이 됐지만 외면받았고요. 지금은 없어선 안 돼 완충 포장재가 됐죠. 이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자 마중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낼 경제정보 나눠드릴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